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도 춥지도 않은 그런 쾌적한 날씨일 때 창의력이 많이 높아진다는 사실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런 날씨이면 우리 몸 코너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용가 박기량의 삶과 예술 이야기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그런 쾌적한 시간들이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죠. 이번 주가 좀 흐리긴 하지만 기온이 한결 낮아져서 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6월 4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용가, 박기량, 보리수 이런 식으로 작곡가하고 곡 제목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창가곡인지 남창가곡인지도 밝히고 또 조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시조시를 노래하기 때문에 시조시의 첫 부분, 노랫말로 이루어진 그 제목까지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목이 길 수밖에 없죠.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계락 사랑을 찬찬. 오늘 들을 곡이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가곡 연창의 전통 때문에 여러 곡을 이어 부를 경우 곡에 따라서는 중간에 조를 미리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오늘 들으실 환계락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반은 우조, 반은 계면조란 뜻에 반우반개 환계락이란 이름이 붙여져서 무언가 복잡하게 느껴집니다만 그런 원칙을 알게 되면 사실 복잡할 건 없겠죠. 오늘 들으실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계락의 경우 이 곡의 다음 곡이 계락이어서 이 환계락, 계락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의 환계락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곡의 노랫말도 의미가 있는데요. 사랑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해도 나는 그걸 짊어지고 갈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장별로 구분해서 노랫말 읽어보겠습니다. 초장, 사랑을 찬찬 억동혀 뒤걸머지고 2장, 태산 줄령을 허위허위 넘어가니 3장, 모르는 벗님네는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 하건만은 4장, 가다가 5장, 자질려 죽을 센정 나는 아니 버리고

사랑을 찬찬 억동혀 뒤 걸머지고 태산 줄령을 허위 허위 넘어가니 모르는 번님네는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 하건만은 가다가 자질려 죽을 센정 나는 아니 버리고 갈까 하노라. 사랑의 힘이란 참 위대하죠.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계락 사랑을 찬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1028님께서 정재국의 상령사는 100번은 들었지만 질리지 않는다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1028님의 이 생각 아마도 오늘 첫 곡 상령산 들으신 모든 분들이 동감하실 듯 합니다. 마들재님께서 오늘은 제가 1등을 하려고 마들재에서 상암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그런데 보뜰 마을이 훨씬 더 가까운 모양이에요. 모두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은 1028님께서 첫 번째 줄에 앉아 계시고요. 보뜰 마을님 아직 안 오셨어요. 네, 이런 선한 경쟁심 좋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곡으로 정조 임금의 생부 사도세자를 위한 제사음악 경모궁 제례악 준비했습니다. 이 음악은 관악묘 제례악과 함께 조선 후기에 제정된 새로운 제례음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관악묘 제례악이나 경모궁 제례악 모두 종묘 제례악 중에서 몇 곡을 취해서 노랫말을 얹어 만들었습니다. 조선 후기 제례악 제정의 원리를 알려주는 그런 음악이란 의미도 있는데요. 경모궁 제례악의 경우 종묘 제례악의 보태평 중에서 희문, 기명, 역성 그리고 정대엽 중에서는 소모, 독경, 영관 그리고 진찬곡 등을 줄여서 썼습니다. 이 경모궁 제례악이 제정되고 처음 연주된 건 영조의 국상기간 3년을 지낸 1778년 5월 이후의 일입니다. 처음에 이휘지가 경모궁 악장을 지었고요. 1809년에 남공철이 개작해서 제례악이 연주됐습니다만 오늘날에는 노랫말이 없어지고요. 기악으로만 연주되고 있습니다. 경모궁 제례악 듣겠습니다.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6월 5일이 국악의 날이지요? 왜 6월 1일이 5일인가요? 그런데 재미나이가 답하네요. 국악의 날은 국민과 함께 즐긴다는 의미의 여밀락이 세종실록에 처음 기록된 날인 세종 29년 6월 5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해졌답니다. 여밀락은 하루 종일 들어도 좋아요. 백성들이 세종 이도 선생과 함께해서 좋았겠죠. 세종도 백성이랑 함께해서 좋았을 겁니다. 이렇게 미리 내일이 국악의 날이라서 제가 사실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미리 설명해 주셔서 내일 복습하는 시간 될 것 같아요. 마들쥐님 여러 설명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12가사의 하나 수양산가 준비했습니다. 수양산가는 경기 서도 작가의 창법도 많이 써서 여타 가사에 비해서 작가적인 창법을 많이 간직한 노래고요. 처음부터 높은 음으로 호기 있게 시작해서 시원한 느낌을 주는 노래입니다. 또 매 절이 후반부로 갈수록 길어지는 특징이 있고요. 이왕지 가악부에서 임기준 전승으로 이어진 작품입니다. 백이숙

여민락 영 혹은 볼영 아명으로 태평춘 지곡 함께 하셨는데요. 양주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양주풍류학회가 바로 오늘 저녁 7시에 제114회 정기연주회 무대를 올립니다. 남산국악당 크라운에테홀에서 열리는데요. 오늘 공연에 가시면 영산회상 한바탕 9곡을 모두 가

이 시대의 예인 박기량. 무용가 박기량. 그는 2006년부터 23년까지 18회 동안 국립무용단의 단원으로 근무했다. 그 기간 동안 다양한 공연을 했지만 프랑스의 국민 안무가 조세 몽탈보와 국립무용단의 협업으로 한 시간의 나이란 작품은 특별한 기억이

무용가 박기량. 그는 2006년부터 23년까지 18회 동안 국립무용단의 단원으로 근무했다. 그 기간 동안 다양한 공연을 했지만 프랑스의 국민 안무가 조세 몽탈보와 국립무용단의 협업으로 한 시간의 나이란 작품은 특별한 기여로서 과거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닌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상이며 그가 누굴 사랑하고 무엇을 원했는지 그걸 위해 도전했던 여자 카르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모습이란 걸 표현하고자 했다. 프랑스 안무가의 작품이지만 그는 작품 안에서 현대 무용만이 아닌 한국 무용을 하도록 했다. 한국 무용 3고무를 추었고

그리고 2023년에는 지도사 자격증도 땄다. 무용수라면 무용수의 재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박기량은 코로나 시기에도 여러 일들을 하면서 지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제2의 삶을 계획했다. 2023년 8월에 국립무용단 단원의 삶을 마무리하고 국립남도국악원의 안무자로 지원을 해서 출근을 시작했다. 18회 동안 국립무용단이란 조직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제는 안무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 특히 국립남도국악원이 있는 진도 지역은 아버지 박병천의 고향이기도 하고 진도 씻김꽃이란 보물을 안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그곳에서는 무언가의 정점을 찍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 들으셨는데요. 성금연의 가야금 지영이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무용과 박기량의 추천 음악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무용가 박기량. 그는 3살 때부터 무용학원을 다녔다. 아버지는 평소 어머니에게 예쁜 딸을 낳아서 무용을 가르치고 싶다 하셨다. 아버지의 소망대로 기량은 3살부터 무용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학원에서 무용과 장구를 배웠다. 씻김꽃을 하는 집안이라 춤과 음악, 노래는 늘 들을 수 있었고 그 음악은 어린 기량에게 저절로 각인됐다. 어릴 때 그런 환경이 자연스러운 예인의 길로 이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으로 기억한다. 남들처럼 자신도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서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막내딸이 피아노 배우는 것을 반대하셨다. 피아노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잠시 몰래 다니기도 했지만 마침내 배우기를 그만두고 무용에 전념했다. 아버지는 기량에게 국악고등학교 진학을 권해주셨고 아무런 의의 없이 진학을 했다. 무용 전공이었다. 어느 날엔가 무용 연습을 하는데 턴을 1000바퀴 도는 연습을 해야 했다. 춤을 추다 너무도 힘들어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너의 앞에 커다란 쇠로 된 바위가 있고 그 바위를 갈고 또 갈고 갈아서 예리한 바늘을 만든다고 생각하라. 예술이란 바로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이셨다. 아마도 이백의 마부작침 고사가 아닌가 한다. 어린 시절 이백이 가끔 공부에 실증을 내서 놀러 나갔는데 한 노파가 큰 바위 옆에서 쇠막대를 열심히 갈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백이 물었다. 그 큰 쇠막대를 왜 갈고 계시나요? 그러자 노파는 이 쇠막대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 거란 대답이었다. 이백은 그건 불가능한 것 아니냐 하고 되물었지만 노파는 아무리 큰 쇠막대라도 쉬지 않고 계속 갈면 언젠가 바늘처럼 날카롭게 된다고 답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백은 깨달음을 얻어 다시 학문에 정진했단 이야기다. 부친 박병천이 기량에게 해준 이야기가 바로 시성 이백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한다. 기량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니 1000바퀴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느껴졌다고 한다. 이후에도 살아가면서 가끔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곤 하면 마음을 다잡곤 한다 했다. 그리고 지금쯤 내가 갈고 있는 쇠가 어느 만큼 갈아진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한다고 했다. 박기량의 부친은 지난날 진도 씻김꽃의 명인이셨던 박병천이다. 명인의 음악적 내공이란 그렇게 쇠막대를 바늘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 쌓인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가르침이 아닌가. 그는 부친의 이야기를 평생의 가르침으로 생각하고 있다. 박기량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막내딸이니 귀여움을 독차지했고 아버지는 기량을 늘 무릎 위에 앉혀놓고 귀여워하셨다. 3살 때부터 춤을 배웠으니 동네에서 그의 춤 솜씨는 늘 회자됐을 것이다. 사람들이 춤을 춰봐라 하면 그 자리에서 고민 없이 마음껏 춤을 추었다. 어린 시절부터 이미 무대 체질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춤을 배운 결

과 국고에 들어가 무용전공을 택했다. 학교에서는 그간 배우지 못했던 음악과 춤을 가르쳤다. 특히 정악과 궁중정제를 접하면서 춤에 대한 새로운 눈이 싹트기 시작했다. 당시 윤성주 선생님께서 춤을 배우면서 춤을 어떻게 접해야 하는지, 예술가로서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스승은 마치 모범답안처럼 그 길을 하나하나 제시해 주셨다. 대학을 졸업하고 국립무용단에 입단한 이후 몇 차례 부상이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무용가에게는 치료와 재활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겠구나 생각했고, 부상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니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 생각은 마침내 재활 프로그램 지도사 자격증까지 따기에 이른 것이다. 박기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해 아버지의 반주에 맞춰 무용 공연을 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공연이다. 2007년 10월 무렵으로 기억한다. 박병천의 집안이 당시 문광부 선정 전통예술 명가로 지정돼서 진도 향토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했다. 박기량은 부친 박병천의 구음반주로 살풀이 춤을 추었다. 아버지 박병천은 귀여운 막내딸이 추는 살풀이 반주로 구음을 부르면서 눈물을 글썽이셨다. 병중에 계셨지만 막내딸의 공연만큼은 자신이 직접 반주를 해주고 싶으셨다. 딸의 그 춤을 언제 또 볼 수 있으려나 하는 마음에서 나온 눈물이었을까. 아버지의 그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 음성, 그 소리가 아버지의 마지막 공연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공연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공연을 마친 아버지 박병천 명의는 이내 쓰러지셨고 그대로 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해 아버지의 반주에 맞춰 무용 공연을 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공연이다. 2007년 10월 무에 살아생전에 마지막 구음 소리를 들으며 살풀이 춤을 너울너울 추었다.

간주를 해주셨는데요. 이 음악 들으면서 그 공연의 장면을 회상하게 되네요. 무용가 박기량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무하고 춤을 추는 시험이었는데요. 당시에 박기량은 아버지 박병천의 이 곡 무장고 프리를 음악으로 쓰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시를 직접 써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은 무용가 박기량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에서 오늘은 무용가 박기량의 삶과 예술 세계의 이야기. 그래서 이 음악은 무용가 박기량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에서 오늘은 무용가 박기량의 삶과 예술 세계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박기량은 국립무용단의 단원, 국립남도국악원의 안무자에 이어서 올해 3월 31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무용단

유현과 대현을 자유롭게 오가는 역동적인 선율, 그리고 자연스러운 전조, 다양한 장단이 자유롭게 펼쳐지는 곡 검은고 즉흥시나위 들으셨는데요. 김영재의 검은고,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남도민요 세타령 들려드립니다. 김경희, 김소희, 성창순 세 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현을 자유롭게 오가는 역동적인 선율, 그리고 자연스러운 전조, 다양한 장단이 자유롭게 펼쳐지는 곡 검은고추 긍시나위 들으셨습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 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노래 오늘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이 가사 중에 알 수 없는 것을 생각할 것인가 알고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였죠. 최승자 시인의 표현처럼 차가운 비와 따스한 비가 동시에 쏟아지는 이 복잡한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투표했을 텐데요. 모든 당선인이 그런 우리의 바람을 꼭 이루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한 달에 한 분 전문가를 모시고 인문학 산책 떠나봅니다. 언어, 문학, 역사, 철학, 건축을 넘나들며 지혜를 담아가는 시간인데요. 이번 달에는 역사학자 계승범 교수님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말 암기로만 배웠던 역사, 이번에 입체적으로 한번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쿵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을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수연의 노래 변신이었습니다. 536666번 쓰시는 분께서 우리나라가 숨쉬는 지금도 역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냥 외워서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인문학 산책 기대됩니다. 하고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들어가 보죠.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역사학자 계승범 교수님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조선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계승범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교수님

0: 하시는 것보다 그 평소에 기타 연주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 역사 콘서트 같은 거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처음엔 됐다 그랬는데 예. 또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마지막이니까 한번 예. 했습니다.
1: 네. 아니 그 이 역사 콘서트 초대장이 뭐 공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다 그래요. 그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보면은 이제 토크 콘서트 기타 연주 계승범의 순간들로 이어지는 기념 행사를 통해 한 연구자의 시간과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역사는 기록으로 남지만 기억은 함께 할 때 완성된다.

0: 기라거나 네. 그런 시기에 관심이 많이 있죠.
1: 네.
0: 그러니까 뭐 고려 말기, 조선 초기,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1: 네네.
0: 뭐 개항기 그런 데 관심이 있고 개인적인 인물보다는 네. 저는 좀 집단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 뭐 이를테면은 뭐 퇴계 이황 이렇게 개인 인물보다는
1: 네.
0: 조선을 독점적으로 지배한 양반 사대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조선 그러면 선비가 또

0: 또긴 한국사 중에서도 조선시대를 연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저는 뭐 처음엔 좋아서 한 건데요.
0: 네.
1: 근데 뭐 그냥 좋아서 했어요. 그럼 또 재미가 없으니까 예.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근대식의 역사를 할 때는 중세를 암흑기라 그러고
0: 네.
1: 근대를 굉장히 문명 개화된 시대로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와 현재를 단절함으로 해서 근대를 축혀 세우는 건데
0: 네네.
1: 지금 포스트모던 21세기 역사학에서는 그런 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데 많이 합의를 하고 있어요.
0: 네.
1: 우리 개인의 역사를 봐도 한번 뭐 시대 구분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때 당신의 모습과 지금

0: 까지도 굉장한 뭔가 힙하다? 요즘 말로, 요즘
1: 그렇죠.
0: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아, 이거 정말 힙한 문화인데? 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역사 전공자로서 이런 어떤 새로운 흐름, 현상을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1: 아, 이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요.
0: 네.
1: 저도 뭐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정말 상전벽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문제를 할때 우리가 이제 조금 한번 다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거는
0: 네.
1: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고대사 있지 않습니까? 고대사는 현재의 국력이 좌우한다. 이런
0: 네.
1: 말이 있어요. 지금 뭐 중국도 힘이 커지니까 고대사 막

0: 않을까? 그렇지. 서양의 문화에만 푹 빠져있던 서양의 젊은이들이 갑자기 한국의 우리가 20세기 중요한 시기 전반은 식민지였고
1: 예.
0: 후반은 전쟁, 분단, 뭐 가난한 나라 이렇게 있다
1: 그렇죠.
0: 보니까 그 이전 시대였던 조선시대,
1: 네.
0: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식민지 트라우마가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옛것의 전통이 정말 살아난다고 볼 수가 있죠.
1: 다시 보는 눈이 생긴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익숙한 것을 귀하게 볼줄 몰랐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말씀 주신 대로 국격과 국력이 상승하다 보니 과거의 역사를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또
0: 그렇죠.
1: 된 거죠.
0: 그렇죠. 뭐, 흔히 하는 얘기지만 지금 내가 잘돼 있으면 뭐 저도 미국 유학 시절에 정말 정말 가난했는데 고생 바가지로 했지만 지금 보면 아내와 함께 그게
1: 좋은
0: 좀
1: 추억.
0: 멋진 추억이 되는 거예요.
1: 자,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로 보려고 합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그동안은 많은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시험용 암기로서 역사를 많이 흡수했다면 이제는 이제 역사적인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로 보려고 합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그동안은 많은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시험용 암기로서 역사를 많이 흡수했다면 이제는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좀 파악하고 그 역사적인 전체의 흐름이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달 동안 진행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까요?
0: 예, 바로 그 조선 왕조의 한 중간 시점에서 발생했던 큰 격동이죠. 그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뭐 우리 뭐 초등학생만 돼도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그런 이야기인데요. 뭐 전쟁은 전쟁인데 이게 과연 조선 왕조, 한국 문명사의 그 진화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흔적을, 잔흔들을 우리 역사에 쫙 뿌려놨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조선 왕조 최대의 비극으로 꼽히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4주간 진행할 텐데 지금 왜이 시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살펴보는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설명을 해
0: 그렇죠,
1: 주실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으로 임진왜란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전쟁인지 전체적인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0: 그러니까 일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6세기 말에 이제 일본이 이제 조선을 갑자기 침공한 이런 큰 전쟁이었고 그 전쟁이 갖는 것이 단순히 일본과 조선과의 싸움이라고 지금은 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 조선은 그 지금 북경의 중심을 두고 있는 명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죠. 그 제국의 그때 용어를 그대로 쓴다면 속국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국제무대에 올라가서 조선이란 나라가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더 강한 나라인 명나라에 속해 있다.
1: 그러니까
0: 그렇게
1: 자주국가의 형태가
0: 그렇죠.
1: 아니었던 거죠.
0: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번국이라 그래요. 근데 번이라는 게 울타리 번자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중화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동서남북에 울타리를 치는데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북경을 지키기 위한 동쪽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쳤다. 이 의미가 단순히 조선의 땅을 뺏고 싶어.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동안 뭐 2000년 가까이 내려왔던 중원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 패러다임에 대해서 도전을 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동아시아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국제 전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은 학계에서는 일반적입니다.
1: 그동안은 일본이 갑작스럽게 임진년에 조선을 친 전쟁을 일으킨 전쟁 정도로 뭐 일반화, 간편화시켜서
0: 네.
1: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동아시아 국제 질서 안에서 뭔가 패권
0: 그렇죠.
1: 전쟁으로 좀 확대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고 조선은 그 격전지가 되었던 것인 거죠.
0: 그렇죠.

0: 아, 임진왜란을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 보는 게 지금 대부분의 평가가 그렇습니까? 좀더 확장해서 설명을 해
1: 지금은 국내
0: 주신다면.
1: 학계에도 그렇고요.
0: 예.
1: 뭐 세계 학계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보고
0: 네.
1: 그런 시각의 책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이세 나라의 이해관계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당시에 세 나라의 상황이 어땠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 그러니까 뭐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0: 네.
1: 요것까지는 이제 중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평화롭게 산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 이제 요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질서 틀에서 볼 때,
0: 네.
1: 조선은 명나라에 속해 있는 나라예요.
0: 네.
1: 그러니까 뭐 현재 얘기하면 또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분단된 상태, 20세기 후반, 전쟁 끝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지금이 가능했던 데에는
0: 네.
1: 미국이 구축했던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미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인데, 그런 식에서 볼때 명나라 질서가 잘 나갔거든요.
0: 네.
1: 마치 팩스 아메리카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나갔어요.
0: 예.
1: 그러니까 조선은 그 명나라에 속해 있고 명나라와 아주 절친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0: 네.
1: 국가의 안녕을 이 명나라가 구축한 질서를 통해서 보장받고 있는 거예요. 마치
0: 한
1: 우리, 예.
0: 200여 년간이나 전쟁 없이 보냈으니까요.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마치 우리가
0: 네.
1: 굉장히 그 화약고라는 한반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국 전쟁 끝난 이후로 70년 넘게 전쟁 없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0: 네.
1: 문제는 적고 다음인데,
0: 그렇죠.
1: 그래도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0: 네.
1: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0: 예.
1: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안일하게 빠져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0: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와 10만 대건 20만 대건 그러면 뭐또 기분도 좋고 하지만 당시로 볼 때는 그게 코스트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그 몸으로 때워야 할 병역의 의무를
1: 네.
0: 이제 우리는 그렇게 군대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니네 앞, 너 군대 올 거지? 네. 그러면은 저 직접 오지 말고
1: 예.
0: 그냥 세금을 내라.
1: 아,
0: 이런 식으로
1: 네.
0: 병역의 의무를 세금으로 바꿔버리는 일을 16세기 초에 하죠.
1: 예, 그러니까, 국내 네. 상비군은 엄청나게 줄어들고 약화가 돼 있었겠네요.
0: 그러니까 혹시 뭐를 내부에서 발생한 밀란이나 반란,
1: 예.
0: 그거를 진압할 정도의 최소한의 군대만 유지해도 왕조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1: 네네.
0: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전쟁 발발 초기에 왜 그렇게 추풍낙엽처럼 거의 뭐 일방적으로 패했냐. 군인이 별로 없는 거죠. 인구가 별로 없는 게 아니고
1: 네.
0: 싸울 군인이 별로 없는 거죠.
1: 그러면 그 당시에 그래도 뭔가 그런 정세의 흐름,
0: 네.
1: 뭔가 일본이나 명나라 사이에 그 벌어지는 그런 어떤 패권 경쟁의 어떤 그 분위기 이런 전혀 눈치를 못 챘을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당대 명재상이었던 유성룡 저서 징비록에도

0: 하지 않겠냐.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발발 한 1, 2년 전에 정말 일본이 우리를 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네, 직접 네. 통신사까지 보내죠.
1: 예.
0: 가서 보고 와라.
1: 아주 유명한
0: 그렇죠.
1: 예, 사건이죠.
0: 그래서 뭐 황윤길과 김성일이 갔는데 황윤길은 칠 것 같다.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김성일이 이제 칠 것 같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김성일이 자기 말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변명을 하는데요.
1: 네.
0: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 전쟁 위험이 있어요. 우리 지금도 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1: 네.
0: 자,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지금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1: 네.
0: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친대, 칠지 모른대, 가능성이 높대. 아니,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준비는 하지요.
1: 네.
0: 준비는 하는데 어디에 기초해서 준비하냐 하면 그렇지, 일본, 그 외국, 일본이 우리 남쪽을 친 적이 많지.
1: 네.
0: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를 또 친다고 해도
1: 네.
0: 뭐 삼포회란이라거나 이런 그 좀 큰 외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한 지역을 좀 침탈하고 좀 까불다가 끝나겠지.
1: 예.
0: 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또 진압할 수 있겠지.
1: 작게 왜냐? 해석한
0: 그렇죠.
1: 것이죠.
0: 그 이전 데이터를 봐도 다 진압을 했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침입은 할 수 있다. 인정은 했는데 침입을 해도 그

0: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1: 네. 자, 이 일본과 명나라의 상태는 어땠는지는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네,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하의 연주입니다. 썬더 샤워.

박지아의 연주로 썬더 샤워 함께 들었습니다. 박혜진의 문화시대 목요일 코너 인문학 산책 함께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역사학자 계승범 교수님과 조선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하고 있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공돌이님께서 임진왜란이

0: 사람들이 이미 나가사키 항에 들어오고
1: 네.
0: 그 앞에 인공섬도 만들고 그 이미 유럽과 교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 과정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가면 저 서쪽 끝에 어떤 나라가 있고 걔네가 지금 어떤 사정이고 이걸 다 알게 되는 것이죠.
1: 네.
0: 특히 그때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 들어온 게 이제 드디어 조총,
1: 네.
0: 총포를 갖고 왔는데 이거를 분해하고 조립하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한창 싸울 때니까
1: 네.
0: 모든 그 다이묘들, 영주들이 자기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총 그 개발에 전부 올인하다시피 한 것이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은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세계 거의 최강국이고 전투 경험으로 봐도 세계 최강국이고
1: 네.
0: 다음에 개인 화기, 총포 총을 놓고 봐도 뭐 세계 최강이고
1: 네.
0: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풍신수길이 통일을 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통일하는 과정에서는 자기를 도왔던 무장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그 내부의 무장들, 이른바
1: 네.
0: 총잡이, 칼잡이들은 나를 칠 수 있는 잠재적인 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웬만한 그 나에 대해 불만이 있던 마지막까지 항복하지 않고 싸웠던 서부 지역, 지금의 큐슈 지역 그쪽 일대의 다이묘들을 선봉으로 세워서 조선으로 내보내는 거고
1: 아.
0: 당시 히데요시는 세계 정세를 알고 있으니까
1: 예.
0: 내가 이제 일본을 통일했다. 다음에는 명나라, 북경을 내가 정복하고 명나라를 정복하고 저 세계를 내가 정복할 거야.
1: 예.
0: 그런 야망인데 망상이라고도 하는데 조심할 점은 아, 히데요시는 망상가야. 그렇게 하면은 속된 말로 국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1: 네, 네.
0: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망상이다. 근데 우리 인생 경험을 보면 망상이 언제 나오느냐? 정신병자가

0: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1: 근데 만약 당시에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군주 아닙니까?
0: 그렇죠.
1: 나라도 버리고 백성도 버리고 도망간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엄청난 동요와 그렇죠. 뭐랄까 상실감, 분노가 컸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예. 바로 그게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1: 예.
0: 어떤 마인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태를 보이며 도망했는가. 그게 중요한 건데요.
1: 그러네요. 예.
0: 그러니까 이게 작전상 후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위기에 처하면 작전상 후퇴가 아니라는 거예요.

0: 식당을 포기하고 도망가야 하는 거예요.
1: 후퇴를 하고 거기서 전략을
0: 뒤늦게나마 전력을 수습하고 뭐 준비를 해가지고 반격을 할 기회. 이제 뭐냐면은 신립 장군이 이끌던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 탕근대에서 너무 허무하게 패한 소식을 듣고 선조는 이제 밤에 잠을 못 자고 불안한 거예요.
1: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엄청난
0: 그렇죠.
1: 동요와 뭐랄까 상실감, 분노가 컸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바로 그게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어떤 마인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태를 보이며 도망했는가. 그게 중요한 건데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이게 작전상 후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위기에 처하면 작전상 후퇴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서 우리가 그것 가지고 비난할 수가 없는데, 선조는 왜적이 지금 바로 코앞에까지 올라와서 정말 나라가 지금 왕의 안전이 좀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럴 때 마지막, 근데 안보리요 했어요. 근데 밤에 도망가요.
1: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0: 텅빈 한양에 일본군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개성도 불안하네.
1: 그렇죠.
0: 바로 도망갑니다. 다음에 평양성에 들어갑니다. 평양의 군민들이 물어보면 첫마디가 뭐겠어요? 전하, 평양성은 바로 남쪽에 대동강이 흐르고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지키실 것이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안 간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박수치죠,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애들이 개성을 함락하고 북상 중이네. 도망가는, 밤에 도망가는 거니까 뭐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지키실 것이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안 간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박수치죠,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애들이 개성을 함락하고 북상 중이네. 도망가는, 밤에 도망가는 거니까 왕이 평양성 북쪽문으로 빠져나간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평양 군민들이 길을 막아요. 어가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왕의 군위병, 경호원들이 나가서 막는 평양 군민들을 칼로 몇 명을 베어 죽이고 그걸 뚫고 북쪽 문으로 도주한 거예요.

0: 근데 애들이 개성을 함락하고 북상 중이네. 도망가는 밤에 도망가는 거니까 왕이 평양성 북쪽 문으로 빠져나간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평양 군민들이 길을 막아요. 어가를 네. 막는 거예요.
1: 네네. 네.
0: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왕의 군위병 경호원들이 나가서 막는 평양 군민들을 칼로 몇 명을 베어 죽이고 그걸 뚫고 북쪽 문으로 도주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소문이 다 퍼지죠. 그러니까 작전상 후퇴했다 그러면 아무도 그것만 가지고 선조를 비난하지 않아요.
1: 네.
0: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최고 통수권자가 이거는 뭐 자기는 후방에 가 있더라도 네. 작전 계획을 세워야
1: 그럼요.
0: 되는데
1: 예.
0: 얘는 도망가고 싶은 거고 나중에 얘는 이제 평양을 나오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1: 예.
0: 뭐라 그러냐면
1: 선조가
0: 나는
1: 이제 예까지 됐습니다.
0: 조금만 가면 압록강이에요.
1: 예.
0: 선조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조선군을 믿을 수가 없고 나는 그래서 천자의 나라 명나라로 망명하겠다 그래요. 즉 압록강을 건너가겠다는 거지. 신하들이 뭐 쌍수로 반대하는데 선조가 고집을 핍니다. 그러면 선조가 한 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그게 사실에 부합한다는 거죠.
1: 그러네요. 군주로서의 정말 자격이 하나도
0: 그렇죠.
1: 없었던데 그런데 임진왜란 과정에서 이제 선조는 그렇게 명나라로까지의 망명까지 생각했었지만 그 당시 활약했던 조선의 수군이 있었고 이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0: 네.

0: PDOC가 먼저 정명가도라고 해서 뭐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까 조선하고는 원한이 없으니까
1: 예.
0: 너네는 그냥 길만 비켜줘.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히데요시 애초에 전쟁의 최종 목표는 명나라 정복까지는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명나라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당시 중국 사람들의 인식에 이 한국인들, 조선 사람들은 누구냐면 고구려의 후예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1: 네.
0: 너무나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애들인데 이게 전쟁이 나고 뭐 20일 만에 한양을 함락당하고 또한좀 며칠 있다가 평양산까지 뺏기고 왕이 지금 국경 압록강 남쪽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한편으로는 긴장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뭘 의심하냐 하면 이거 혹시 그동안 조선이 우리 명나라한테 사대한다고
1: 네.
0: 잘 지내는 것처럼 했지만 지금 일본과 몰래 비밀리에 짝짝꿍 돼가지고 같이
1: 함께 명을
0: 함께
1: 치려는
0: 지금 쳐올라오는 게 아닌가. 왜?
1: 네.
0: 그렇지 않고.

0: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우리가 아까 200년 이상 조선이 뭐 군사력도 별로 없이 나라의 안녕을 보장받은 데에는 북경의 중심을 둔 명나라의 중화 제국 질서. 네. 이게 아주 굉장히 큰 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그 질서에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일본이 갑자기 명나라를 치겠다고 오니까 어차피 치긴 쳐야 합니다.
1: 네.
0: 현재 전쟁은 한반도에서 벌써 벌어지고 있는데 조선이 누구냐 하면은 아까 속국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명나라에 속해 있는 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번국, 울타리 나라.
1: 네.
0: 요새 말로 말하면 이거를 제일 좋은 게 위성국가예요. 그 Satellite Country라고 위성국가죠.
1: 예.
0: 자, 그런데

0: 그런 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진왜란을 단순히 한 400 몇십 년 전에 발생했던 그래서 현재 우리와 관계없는 단순 과거형으로 보지 말고
1: 네.
0: 이것을 지금과 지금으로 끌어와서 뭐 영어 문법에 있지만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1: 네.
0: 왜 그러냐면은 임진왜란은 단순히 뭐 히데요시의 망상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고 2000년간 내려왔던 중원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 패러다임에 대해서 처음으로 남쪽에서 도전한 사건이에요.
1: 네.
0: 임진왜란 때만큼은 조선 명연합군이 일본군을 막을 힘이 됐어서 다행히 우리가 강토를 지켰죠.
1: 네.
0: 일본이 실패했고 정확히 302년 뒤에 한반도에서 청일전쟁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일본이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는 것도 그전까지는 중국에 속해 있었다. 속국인데 이제는 일본이 망했네. 청나라가 물러갔네. 우리가 일본에 속해버린 거예요.
1: 네.
0: 쉽게 말하면.
1: 네.
0: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명권이 이제는 일본 중심과 중원 중심으로 양분된 건데 이 패러다임이 지금 2020년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1: 네.
0: 이른바 G2시대. 155마일 휴전선을 연장하면 지금 전운이 감도는 타이완 해협, 필리핀 북쪽, 동북쪽으로는 홋카이도하고 사할린 남쪽,
1: 네.
0: 쿠릴열도까지.
1: 네.
0: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명권이 일본의 축을 둔 해양 세력하고 그 중원의 축을 둔 대륙 세력하고 임진왜란 전까지는 분리된 적이 없었어요.
1: 네.
0: 전부 대륙 세력이었어요. 전부 말 타고 내려오는 애들인데 임진왜란이 그런 면에서 보면 뭔가 청일전쟁의 전조 역할을 했고 그 이후 일본의 뒤를 이은 미국이 강력하게 부상하면서
1: 네.
0: 동아시아 지금 역학구도가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 네. 식으로 보면 역사라는 게 현재라는 걸 아마 피부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못다한 질문과 답변은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이야기 또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계승범 교수님과 임진왜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침을 먹은 뒤에 어머님께 하직을 고하니 잘 가거라.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어라 하고 두세 번 타이르면서도 헤어지는 슬픔을 말하지 않으셨다. 이순신의 난중일기 가운데 갑오년 정월 12일에 기록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양방원의 연주 The Tower of Eternity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늘 넉넉한 여백이 자리하고 있죠.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가만히 비워둔 그 여백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림 속 풍경들도 온전히 숨을 쉬면서 아름답게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요, 분주했던 일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백을 그려넣는 그런 순간 만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우리 삶의 빈 시간 역시 그렇겠죠? 바쁘게 쫓기던 마음, 잠시 숨 고르고 헝클어졌던 생각들이 제자리를 찾는 단순히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 바람이 지나가고 빛이 머무는 자리인 것처럼 우리 삶의 빈 시간 역시 그렇겠죠? 바쁘게 쫓기던 마음, 잠시 숨 고르고 헝클어졌던 생각들이 제자리를 찾는 시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잠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든 멍하니 어딘가를 응시하는 시간이든 말이에요. 우리 소리의 선율이 지친 마음에 기분 좋은 바람길을 내어주는 넉넉한 여백이 되줬으면 좋겠어요. 남은 하루를 또 유연하게 살아낼 힘을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정길선의 가야금 연주로 한, 엔, 흥 전해드리죠.

쉬는 게 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참 그런 거 잘 견디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정말 그냥 우리가 멍 때린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근데 멍하게 있을 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순간 그러기도 참 쉽지 않은데 저는 그걸 참 잘해요. 그래서 저 나름의 어떤 힐링하는 시간이라고나 할까요? 어제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몇 시간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가뿐한 느낌? 너무 이제 쉬다 보면 늘어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0: 짧은 글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우리나라의 수려한 산천 경계에 아름다운 자연 경치와 풍요를 노래한 소리 들으시면서 잠시 쉬어가 보시죠. 박동진의 소리 한일섭의 북장단으로 단가 운담 풍경 전해드려요.
1: 운담 풍경 건월천 도가리 먹고

초도요 석벽하여옵니라 새벽병을 가을 달빛

평평나는 주백군던 헌거허물처럼 흔나 은예농창 팔팔 뛰고 쌍쌍은 나이 눈피했다 청풍은 서래고 수반은 부릉이라 종이 되지 소용해요 등번경

미소 컴퍼니의 연주로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2346님께서 혹시 옛날 노래도 신청 가능할까요? 하시면서 청해주신 곡. 네, 지금 준비했습니다. 이난영의 노래로 목포의 눈물 듣고 올게요.

이난영의 노래로 목포의 눈물 전해드렸어요. 2346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 휴게소 다녀오느라 놓쳤나 싶었는데 아 기분 좋네요 라고 하셨네요. 들으셔서 다행입니다. 자 1부 끝곡 이생강의 퉁소 연주로 뱃노래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시고 잠시 후 2부에 다시 만나요.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든 합니다.

밝은 달을 보면서 젊은 시절, 소시적 회상하면서 나이 들어감을 한탄하는 곡이었습니다. 아, 요즘같이 참 TV 프로그램 보면 자극적인 내용들이 넘쳐나는데 그런 시대에 참 잔잔하게 마음을 울리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서 눈길이 가더라고요. 바로 전북 고창의 작은 마을에 연예인들이 찾아가서 빵집을 열고요. 주민들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이 빵집에는 아주 특별한 규칙이 있어요. 바로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그 어르신을 동반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젊은 층 위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을 뒤집어서 어르신들을 주인공으로 모신 건데요. 프로그램 속에서 손주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신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도 쓸모가 있네. 나이 들어도. 내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손주에게 또 맛있는 빵을 대접할 수 있었다면서 툭 던진 한마디였는데 그 어떤 대사보다도 참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기도 하고 큰 울림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또 몸이 불편한 아내를 위해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마들렌을 사러 온 94세 할아버지도 계셨는데요. 꼬깃꼬깃한 지폐로 사서 나누어 드시는 그 모습도 참 인상 깊었어요. 초고령 사회가 된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특별한 배려나 시선보다도 어르신들을 우리와 똑같이 일상을 즐길 수 있는 평범한 이웃으로 좀 바라봐주는 게 아닐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깊이 해보는 프로그램이었네요. 김영임의 노래로 내 나이가 어때서 전해드립니다.

뭐든 하기 딱 좋은 때, 바로 지금일 겁니다. 뭐든 하고자 하는 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해 보시기로 해요. 김대일의 노래, 주스 프로젝트의 연주로 사철가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세조는 크게 기뻐하며 곧바로 궁궐 벽에 있는 박을 타서 바가지를 만들라는 명을 내렸는데요. 그리고 그 바가지에 막걸리를 넘치도록 가득 따라 신숙주와 함께 나누어 마셨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큰 대자에 바가지 포자를 써서 큰 바가지 술잔이라는 뜻의 대포라는 단어가 시작된 거라고 알려져 있죠. 돌아온 신하를 격려하기 위해 임금이 직접 박을 타서 만든 술잔. 그 기쁨의 순간이 단어 하나에 담겨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온 셈이에요. 그저 거나하게 마시는 술을 뜻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 바탕에는 무사히 돌아와 준 신하에 대한 반가움이 숨어 있었다니. 단어의 숨은 뜻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 대포 한 잔 속에 숨겨진 이야기 들여다봤어요. 박이 여물기도 전에 돌아온 신하가 얼마나 기특했으면 임금이 궁궐 마당에 박을 뚝딱 타서 큰 바가지에 술을 부어주었을까요? 신분과 격식을 내려놓고 바가지 술잔을 부딪히면서 기뻐했을 그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대포의 진짜 뜻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애쓴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수고를 알아주는 그 마음에 있었어요. 또 과거 직장인들의 퇴근길 풍경도 비슷했겠죠. 지치고 고단한 하루 끝에 드럼통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오늘 정말 수고 많았다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곤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직장 상사에게 서운했던 감정도 풀고 팍팍한 세상살이에 맺힌 마음도 풀고 그러면서 삶의 애환을 달랬을 거예요. 비록 뭐 바가지 술잔은 아니더라도 작은 잔 하나에 의지해서 서로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마음은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겠죠. 주변에 함께 큰일을 해낸 동료가 있거나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퇴근길에 대포 한 잔, 아니면 뭐 음료 한 잔 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대포.

축하합니다. 12시에 아름다운 멋의 시간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더위를 잊게 해줄 뭔가가 좀 필요하죠. 낮 시간 한창 더울 때인데 선풍기 바람 하나로도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 끝곡은 문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더위를 잊게 해줄 뭔가가 좀 필요하죠. 낮 시간 한창 더울 때인데 선풍기 바람 하나로도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 끝곡은 다이아의 연주로 양청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룻밤을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견뎠을 묵묵한 기다림이 참 신비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눈부신 순간들도 이 꽃과 닮아있는 게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쌓아올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순간이 더 값지고 빛나는 거겠죠?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우리 춤과 소리의 멋을 가까이에서 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이어집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의 2016 목요상설 가무악 6월 공연이 6월 11일과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에서 펼쳐지는데요. 먼저 6월 11일엔 전통의 향기 새로운 선율 2 무대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신민요 봄노래와 동해바다를 비롯해 가야금 삼중주, 중부살풀이, 입체창, 흥보가중, 제비노정기, 그리고 사물놀이 선방까지 춤과 소리, 기악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어서 6월 18일엔 우리 춤의 깊이를 만나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건춤과 진쇠춤, 살풀이춤, 태평무, 쌍소고 등 전통춤의 대표 작품들이 이어지고요. 춤마다 다른 호흡과 멋, 그리고 흥이 무대 위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전주에서 우리 춤과 소리의 매력을 편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단의 흥과 신명을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무대가 울주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신명의 꽃과 함께 느껴보시기 바라겠고요. 예매 등 자세한 내용은 울주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우리 음악의 울림을 함께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전주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기획공연 여민락 세종의 귀환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6시 전주 경기전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전주문화재단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무대로 세종대왕의 문화철학과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여민락의 의미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복합예술 공연입니다. 특히 국악과 서양 오케스트라가 함께 어우러지는 크로스오버 무대라는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편종과 평경, 당피리, 대금, 해금, 아쟁 같은 전통 국악기의 깊은 울림 위에 풍성한 오케스트라 선율이 더해져 새로운 감각의 여민락

0: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시대
1: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0: 잘 듣고 왔습니다. 진짜.
1: 야, 저 대학교 2학년 때였네요.
0: 진짜로.
1: 이 당시 때의 그 충격 생각해보니까 기억에 남아요.
0: 아, 저는 이때 이제 제대를
1: 작년에 국악축전에서 발매한 음반이에요.
0: 그렇군요. 귀한 음반 잘 듣고 왔습니다. 진짜.
1: 야, 저 대학교 2학년 때였네요.
0: 진짜로.
1: 이 당시 때의 그 충격 생각해보니까 기억에 남아요.
0: 저는 이때 이제 제대를 했거든요, 이제.
1: 아, 그렇군요.
0: 예. 예, 예, 예.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을 때.
1: 아, 네.
0: 제가 이제 11월에 이제 제대를 했었으니까.
1: 네. 예. 그 무렵에.
0: 그렇습니다.
1: 네, 나왔던.
0: 아, 좋네요. 네. 자, 여러분들의 사연들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1: 네.
0: 4591님께서 고속도로

0: 나올 겁니다.
1: 생각만 해도
0: 같이 막 스탠드로 와. 뛰면서 노는 거예요. 에이. 물 뿌리면서 막
1: 이야
0: 막걸리 한 잔씩 확 하면서.
1: 아, 그 아까운 막걸리를 왜 뿌려?
0: 아니요, 마신다고. 그런 날도 기대해 보겠고요. 네. 1967님께서는 요건 이제 1967님의
1: 생각이신
0: 거죠? 생각이세요. 네. 클래식은 일단 너무 졸려요. 나이가 먹을수록 K-국악이 최고입니다 하셨어요.
1: 1967님의 스타일은 그렇다는 거네요. 네. 클래식.
0: 국악을 듣고 저는 졸려요 하신 분들도 계세요.
1: 아, 그럼요. 네. 스타일이 문제니까.
0: 근데 이제 클래식도 알면 알

절주부 세상에 나왔는디 정신없이 도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멀리 코누가 우뚝 휘는 동끈 입은 방끈 아 저놈이 바로 도끼였다. 예 별주부

0: 곡인데도 뭔가 오래됐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네, 네. 늙지도 않네요 이 곡은.
1: 1861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요 처음에 지인의 소개로 국악방송을 듣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솔직히 재미없고 시끄러웠었어요. 근데 자꾸 들어보니까 들을수록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될 때마다 듣게 됐어요. 들어보니까 흥도 나고 또 사물놀이, 마당놀이 등 보고 등도 보고 또 창극 같은 것도 보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여유가 되면 창극이나 마당놀이 보러 가고 싶습니다. 국악의 날 내일인데요. 미리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열심히 듣고 내일도 계속 청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신명나게 즐기고 힐링 잘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저희가 떡 선물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또 이렇게 또 솔직하게 네. 처음에는 솔직히 재미없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재밌고 또 공연까지 보게 되고
0: 맞아요.
1: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0: 근데 국악이 진짜 뭐 재밌다 재미없다 이렇게 말하기에 굉장히 애매한 게 네. 국악의 범주가 너무 커요.
1: 아 그쵸.
0: 뭐 재래 음악도 있고 맞아요. 풍류 음악도 있고 산조도 있고 네. 소리도 있고 이 안에 다 있다 보니까
1: 다
0: 사실은 좀 골라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 안에서 나는 사물놀이가 좀 맞더라. 혹은 아니 나는 창극이 좀 맞더라. 그러니까 자기 취향을 좀 골라서 네. 즐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러다 또 시간 지나면 A를 좋아했다가 어느 순간에 1년 뒤에는 또 B를 좋아할 맞아요. 수 있는 거니까.
0: 맞아요. 이 안에 있다 보면 다 한번 훑게 됩니다.
1: 자, 18612 감사드리고요.
0: 472 하나님 아주 솔직한 메시지예요. 저는 광고 없는 국악 방송이 참 좋습니다.
1: 이런 분들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예. 진짜로.
0: 아 광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요. 국악 방송은 음악도 좋고 내용도 좋고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1: 광고 없어서 좋다는 분들 의외로 많이 계세요. 네. 근데 또 듣다 보니 좋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저희가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1893님이 지난 동계 올림픽 때요 차준환 선수가 갈라쇼 할 때 송소희의 나도 드림을 틀고 안무하는 거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국악을 찾아 듣게 됐어요.
0: 어허.
1: 송소희 씨 노래 들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저희가 일단은 준비를 해놓고요. 그렇죠. 이제는 운동선수들도 이 국악의 음악을 했을 때 이게 절대 촌스러운 게 아니다 라는 인식이 이제 맞아요. 자리 잡힌 것 같아요. 옛날에는 클래식을 들어야지만이 고급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맞죠.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네, 근데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진짜.
0: 물론 이제 나도드림이 국악이냐 그러면 이제 이 국악인가 싶기는 한데 네. 송소희 씨는 평생을 국악을 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국악이 배어 나오는 겁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뭔지는 모르겠는데 좋다 네. 이런 감정을 갖게 되죠.
1: 또 국악 전통 음악으로 연결시켜주는 어떤 교두보 역할을 맞아요. 확실히 한 거니까
0: 네. 네. 유상균 선물 드립니다.
1: 네 축하드려요.
0: 1893님
1: 네. 0511님 국악 나이 드니 사연이 와닿습니다. TV는 눈이 아프고요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네. 아주 그냥 깔끔하게 남겨주셨어요.
0: 저도 TV 보는 것보다 네. 듣는 걸 좋아합니다.
1: 그게 나은 것 같아요.
0: 훨씬 진짜. 좋습니다.
1: 덜 피곤해.
0: 일단 손도 자유롭고요. 네. 그리고 눈으로 볼 때는 다 쫓아가잖아요.
1: 맞아요.
0: 귀로 들을 때는 들리는 것도
1: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것 같은데.
0: 얼마나 매력적인데 이상한 씨.
1: 아이고 참.
0: 9274님 시골에서 일하면서 국악 노래 듣고 농사 일합니다. 힘든 것 잊어버리고 하고 있어요.
1: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선물 하나 드릴까요?
0: 유산균 드립니다.
1: 네. 맛있게 드세요. 잘 드세요. 3445님 국악 판소리 이 3시간 완창하는 거 듣기 좋은데요.
0: 네.
1: 솔직히 지루하긴 하지만 좋아요.
0: 길죠. 일단 길어요.
1: 아무리 재밌는 것도 1시간 반, 2시간 넘어가면 지루해요.
0: 맞아요.
1: 뭐든지.
0: 맞아요.
1: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어디야 진짜.
0: 맞아요.
1: 감사합니다. 진짜.
0: 근데 판소리는 진짜 어떤 장르와도 비교드릴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요.
1: 맞아요.
0: 처음에는
1: 이 3시간 완창하는 거 듣기 좋은데요.
0: 네.
1: 솔직히 지루하긴 하지만 좋아요.
0: 길죠. 일단 길어요.
1: 아무리 재밌는 것도 1시간 반, 2시간 넘어가면 지루해요.
0: 맞아요.
1: 뭐든지.
0: 맞아요.
1: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어디야 진짜.
0: 맞아요.
1: 감사합니다. 진짜.
0: 근데 판...

0: 소리는 진짜 어떤 장르와도 비교드릴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요.
1: 맞아요.
0: 처음에는 다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막 화려한 춤 보고 뭘막 무대 장치 확 보고.
1: 맞아요.
0: 근데 이거 보다 보면 눈에 익어버리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소리는 처음에는 아 이거 어떻게 따라가야 돼? 어떻게 들어야 돼?
1: 난감하죠 좀.
0: 예, 난감해요. 근데 듣다 보면 내 머릿속에서 막 갑자기 흥부가 막 살아 숨쉬고
1: 맞아요.
0: 놀부가 막 뛰쳐나오고 한 1시간 정도 이상은 들으셔야 돼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진짜 새로운 체험을 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1: 네. 6311님께서 저는요 국악

0: 감사합니다. 예. 떡 선물 잘 갈 겁니다. 떡이. 네. 떡이 아주 그냥. 아,
1: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친절하게 그거 말씀드려야지. 네. 조금 시간이 좀 걸린대요.
1: 한 달 정도 걸린대요.
0: 예, 예. 거기가 지금 장사가 잘 돼가지고 조금 늦는답니다.
1: 섬섬옥수님이 김칫국 시원하게 원샷. 아니래요. 이상하시래요.
0: 저랍니다. 저.
1: 이상하시래요.
0: 저입니다. 네. 저예요.
1: 아. 아니 상화씨가 진짜 매력이 넘쳐요.
0: 이제 됐다.

0: 두 번째 달 김준수의 사철가 듣고 왔습니다.
1: 자, 바투의 상사대화에서 준비한 공연 선물이 있죠.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펼쳐지는 국립창극단의 신작 효명에 1인당 2매씩 총 5쌍을 초대합니다.
0: 바투의 상사대화 우리 청취자분들은 6월 23일 저녁 7시 30분 공연에 초대하는 거고요. 공연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0: 을 줄이고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서 레몬과 다시마, 아 그리고 통마늘을 넣어주면은 짠맛 부담을 줄여준다고 해가지고요. 우리 그 집사람이 그렇게 요놈 그 장아찌를 만들었으니까요. 형님 이 맛 좀 보셔요.
1: 아따, 우리 재수 씨가 나 건강을 그렇게 생각해 준 것이냐? 아따, 그러면 나도 뭔가 이걸 또 보답을 해야 이게 인간이고 사람일 텐데. 어쩌냐? 잠깐만, 물 줘야 되냐? 뭐를 잠깐. 어떻게 물이라도 한 잔 주랴?

0: 필요하겠지만 또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요것으로 세척하는 게 좋겠지요.
1: 네. 네,
0: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강산에 가야지, 강산.
0: 강산. 그렇죠.
1: 그죠? 네. 네. 아, 죄송합니다.
0: 그게 뭐죠? 오토바이예요?
1: 아, 죄송합니다. 목이 아직 온전치 않아가지고 표현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안 나오네.
0: 아, 그래요?
1: 예.
0: 표현하고 싶었던 게?
1: 그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성호 씨가.
0: 어떤?
1: 강산의 씨.
0: 아, 강산의 씨. 나는 강산이라고.
1: 아,
0: 내가 그래서 강산 부를 수 있겠다니 그랬었죠.
1: 예.
0: 흐르는 요거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내가 덫을 놀려고 했던 건 아닌데
0: 1번 흐르는 물 2번 탄산음료 3번 과일 주스 이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서울씨 저만 보지 마시고 이 메모장은 봐보세요. 물음표 100개 네? 우리 네, 제작진 네?
0: 내일 살게요. 이미 먹고 있어가지고
1: 아 예
0: 여보래 여러분 들리시죠?
1: 네.
0: 네 이미 먹고 있어서 네 내일 살게요. 네.
1: 제가 어쩌다 보니까 덧친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0: 이렇게 도와주고 항상 이렇게 했었었는데
1: 아, 예. 네.
0: 은혜를 또 이렇게
1: 죄송합니다.
0: 네 감네요.
1: 아
0: 네.
1: 죄송합니다. 자 흐르는 물 탄산음료 과일 주스 중에 얼음틀을 어디에다 세척을 해야 되는지
0: 흐르는 물 이것이 정답이었습니다.
1: 이러니 사람들이 이상화 씨를 좋아하죠. 흐르는 물이 정답이었고요.
0: 네, 그렇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이 물에 노출이 되면은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얼음틀은 흐르는 물로 씻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해요.
1: 네.
0: 그리고 얼음틀을 쌀뜨 물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가 놓으면은 틀에 쌓인 냄새랄지 물때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1: 굵은 소금을 얼음틀에 뿌려가지고 문지르거나 식초를 붓고 20분 뒤에 헹구는 방법도 좋다고 합니다.
0: 네.
1: 지금 문자로도 식초 얘기해 주신 분도 계시네요.
0: 어우, 감사합니다.
1: 자, 얼음틀 잘 세척하시고요. 유산균은 8561님께 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유산균 잘 드시기 바라고요.
1: 네.
0: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1: 하!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1: 자, 왜요?
0: 물음표 100만 개가 너무 웃겨가지고
1: 웃겼죠.
0: 네.
1: 자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히시면 떡 선물이 걸려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갑니다. 최근 미국 CNN이 우리나라 부산의 대표 향토 음식인 이것을 세계에서 가

0: 가장 위험한 거.
1: 네. 네. 독성이 있는 거.
0: 네, 독성 있는 거. 네. 1번 콩나물국, 2번 복국, 3번 돼지국밥.
1: 네.
0: 독성. 이거는 따로 그 자격증이 나오죠?
1: 있어야 돼요.
0: 별도로 또 따야 됩니다. 예. 네. 아, 콩나물 자격증 있어야 될까요?
1: 네.
0: 복어에 대한 자격증 있어야 될까요?
1: 돼지.
0: 돼지국밥에 대한 자격증 있어야 될까요?
1: 아, 그러게요.
0: 뭐 딱 떨어지죠.
1: 네.
0: 뭐 이건 뭐 생각나는 노래 없나요? 제가 또 불러드릴게요. 어차피 커피 사야 되는데. 어? 어차피 사야 되는데 뭐 없나요?
1: 아, 뭐 비나리나 아니면 뭐 이런 거 할 때 이걸 빌잖아요.
0: 비나리.
1: 네, 이걸 그러네. 빌죠.
0: 네. 아니면 뭐 여러분 새해 많이 받으세요.
1: 할 왜 때. 음철이에요?
0: 아, 그래도 시간을 조금 벌어야 되잖아요.
1: 아, 확보는 일단 해야 되니까.
0: 그렇습니다.
1: 맞아요. 누설되면은 또 안 되니까.
0: 맥이 빠지니까.
1: 그렇죠. 네. 새해 우리가 이걸 빌죠.
0: 그렇습니다.
1: 인사하고.
0: 네네네.
1: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저는 이걸 먹어본 적이 없네요. 아직까지.
0: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1: 예. 예. 이 독성에 대한 두려움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1: 예. 이게 또 아, 이거 부침도 있어요.
2: 그런가 봐요.
1: 껍질 부침.
2: 튀김도 있고.
1: 예. 맛있겠네요.
2: 아무튼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1: 남극 말고 뭐 이런 것도 되나? 남극 말고.
2: 아, 비슷하네.
1: 그렇죠. 약간 예. 있네요.
2: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 그렇죠. 그거 항로가 막 열리네 만에 막 그러고 있었으니까. 예. 자, 이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자, 정답은요. 2번 복국이 정답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CNN이 복국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물 요리 중 하나로 소개를 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요리사가 안전하게 독을 제거하고 드시게 되면 이보다 좋은 게 없다고 합니다.
2: 4878님께서 복국을 먹고 혀에 마비가 와가지고
1: 어이구.
2: 응급실에 갔더니 어, 검사를 국립수사 어쩌고저쩌고 하는 곳에 보내더군요. 아찔해요. 큰일 날 뻔했네.
1: 어이구.
2: 큰일 날 빠졌어. 그러시구나.
1: 국립수사?
2: 아무튼 국과수나 뭐 그쪽에
1: 국과수는 법의관들이 아닌가? 있는데
2: 무슨 뭐죠? 아무튼
1: 어, 회식 때 저 딴 거 먹겠습니다.
2: 그리고 제 기억에는 예. 몇 년 전에도 어떤 연예인 한 분이 복 요리 드시고
1: 네.
2: 돌아가신
1: 운명을 달리한 분도
2: 한 분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이번 회식 때는 한번 보고 한번 드셔보시죠.
1: 1628님께서 전문 요리사가 복국해야 됩니다.
2: 네.
1: 근데 참말로 해장에는 최고죠.
2: 아, 그래요.
1: 어, 하시면서 또 남겨주셨어요. 네. 아 근데 궁금하긴 근데 안 먹어봤나 진짜? 기억이 안 남는 건가?
2: 아,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1: 아니요, 저도 계속 가물가물해요.
2: 아, 그래요?
1: 그 맑은 국물 아니에요? 하얗고?
2: 맑죠.
1: 먹어보지 않았을까?
2: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떤 분께 떡 선물 드릴까요? 저는 9712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1: 네.
2: 네. 자, 여러분들 그 효명, 네, 국립창극단의 공연 신작 효명, 저희들이 바투의 상사대 청취자 총 5쌍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당 두 매씩이지요.
1: 네.
2: 6월 23일 저녁 7시 30분 공연에 효명 공연에 가보고 싶다 하신 분들 우물정 030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네. 추첨을 통해서 티켓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302님께서 국악의 날 정말 축하드린다 하시면서 국악이 네. 좋아지는 이유는 젊을 때는 관심도 없었는데 나이가 먹고 황혼기가 되니까 우리네 인생살이 같고 살면서 기쁨 슬픔이 노랫가락에 모두 들어있어서
2: 맞습니다.
1: 위로가 됩니다 하셨어요.
2: 맞아요.
1: 유산균 선물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 잘하셨네. 잘하셨어. 앞으로도 우리 음악 전통음악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불어서 전통문화 많은 문화까지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2: 자, 1부 끝곡 이춘희의 소리로 경기민요 자진방아타령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0: 를 위한 무대가 아니라 판소리 비전공자 동호인들이 직접 무대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거래.
1: 맞아 맞아. 그래서 더 큰 의
2: 후리 소리 진행도 잘하는 두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순이야.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3: 파투의 상사디아.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6월 4일 목요일 2부 첫 곡은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6월 4일 목요일 2부 첫 곡은 김용우의 너영나영 듣고 왔습니다.
1: 자, 내일 국악의 날을 앞두고요. 오늘 오후부터 국립국악원에서는요. 공공재로서 국악의 활용 방안과

0: 덥진 않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차 타고 와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그다음에 지하부터는 시원하잖아.
3: 맞아요.
2: 그리고 또 여기 왔잖아요.
3: 모르는 거구나 그러면.
0: 약간 근데 그 습한 소나기 왔었어가지고 습한 건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3: 어떻습니까? 성우도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여름에 이제 휴가라든지 뭐 이런 거 따로 안 잡으실 것 같기도 하네요.
0: 프리랜서는 일을 안 하면 그날이 휴일이죠.
3: 하긴 그렇죠.
0: 예.
2: 일을 안 하면 그날부터 또 굶는 거고.
3: 이번 여름에 그럼 좀 가고 싶다는 피서지 같은 데 있으세요?
0: 피서지.
3: 네. 웃지요. 그저
0: 피서지는
3: 웃지요.
0: 지하 우리 집이 말고. 최고 아닙니까? 에어컨 틀고
3: 제발
0: 우리 고양이들이랑
2: 제발 나가요. 나가.
0: 아 근데 저 약간 좀 활동력을 키웠어요.
3: 어 그래요?
0: 네 이제 좀 바깥 사람 좀 만나려고
3: 어디로
0: 나갔어요? 모임도 신청하고.
3: 어? 무슨 잘했다. 모임. 무슨 모임이요?
0: 올해 뭐가 생길까요?
3: 어떤 모임인데요?
0: 아 약간 그 무슨 브랜딩 하는 방법 막 이런 어떤 자기 개발용 그런 수업 같은 그런 모임이 있는데
3: 좋다.
0: 예, 네,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가 보려고요.
2: 뭘 잠깐만. 뭘 브랜딩 할 건데요?
0: 모르겠어요.
2: 본인을
0: 뭐든 간에
2: 본인을
0: 아니 저한테 되게 제가 이제 직업을 두 번 바꾸면서도 항상 느꼈던

0: 내가 고파서 울음을 우는 것이냐? 아휴, 너의 부친 먼 데 갔다. 가는 다는 있단만은 온다는 기약은 없구나. 웃지 마라. 마라. 네가 배가 고파 운다마는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이거사. 내가 젖을 두고 안 준단 말이 되냐? 아가, 아가 제발 울지 좀 말아라. 요것이 따져. 이래 이래 죽거라. 썩 죽어라. 내가 밥을 두고 또 안 주느냐 이놈아. 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은 초치란의 의미를 잃고 이 고생이 되냐 이놈아. 아이고 아라.
1: 옷 들려 울며 불며 들어간다. 집이라고 들어가니

말은 나무 무리나겠느냐. 내가 저 솔도구 안 주느냐.

0: 놓으셔요?
1: 아이고.
0: 아유, 누가 이 아기를 굶기겠습니까?
1: 아이고, 고맙소이다. 복 많이 받으소서. 아이고, 우리 아기 은약도 배고프냐? 걱정 말아라. 예비가 그냥 첫 동냥에 아주 이골이 났다 이제. 도사요 도사. 어디냐 그 어디서 300킬쌈을 흐는 곳이냐. 그 이보시오. 그 우리 아기 젖 좀 먹여주시오.
2: 아이고 봉사님. 오니월 땡볕에 어찌 이리 돌아다니시는겨. 우들은 시방 김 메고 쪼까 앉아서 쉬는 중인디요.
1: 아이고 쉬고 있는디네 미안어. 그 우리 아기 젖 좀 먹여주시오. 아이고 아이고 고맙소 고맙소. 아가 이제 저 이제 빨래터로 한번 가보자꾸나. 에 여보시오 그 부인님네들. 대개 귀한 아이 먹고 남은 젖이 있거들랑은 우리 아이 젖째게만 먹여주시오. 내 요렇게 부탁할게.
2: 아이고 이래 어쩐대요.
1: 어찌 그럴까.
2: 우리 애기 젖 다 먹이고 다 말라버렸는데.
1: 아이고 그렇구만.
2: 이거 얼마 안 됐지만은 요거 좀 보태보랄게요.
1: 고맙소.
3: 저 지도 오늘은 네. 쌀 조금 보태요. 요걸로 죽이라도 쏘 먹여보셔요.
1: 고맙소. 참으로 감사하오. 아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그냥. 아이고 너 배부르응의 소리가 난다. 너 배부르냐? 아이고 드름드름해. 아이고 그려 그려. 아이고 내 딸 배부르다. 배가 아주 빵빵하구나. 응? 날마다 이렇게 배가 불렀으면 오죽이나 좋겠느냐. 응? 둥둥 내 딸이야. 둥둥 내 딸이야. 기득이냐 동네 부인들 턱이라. 어려서 고생을 하면 부자로 산다더라.

0: 고 얌전하여 아비 귀염을 받아야지. 둥둥둥 내 딸, 에하 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아이고 내 새끼야.
1: 아이고 펑사님, 집 가다 말고 어찌 그 남의 초가집에 쪼그려 앉아서 애기를 어르고 계셔?
0: 아, 그 우리 딸이 배가 부른지 잠투 좀 어르길래 내 일이 달래고 있어. 어허 둥둥 내 딸, 눈비 내린 뒤에 꽃송이 새벽 바람에 연초록 얼음 구멍 수다리로구나. 둥둥둥 내 딸 초가지 귀염둥이 슬슬 기어라. 어허둥둥 어허둥둥 내 딸 쥐암쥐암 찰캉찰캉 도리도리. 어허둥둥 어허둥둥 내 딸 우르르 깎고. 아 이것이 뭔 소리야? 아 이것이 벌써 애비를 보고 그냥 빵끝 웃는 것이구만. 아이고 그 웃는 입 모양이 틀림없이 지 엄마로다.
1: 봉사님 그리 예쁩니까?
0: 아만 밤 한 줌 사다가 선반 밑에 딱 넣어놓은 거 생쥐들 다 까먹고 딱 하나 남았는데 그거 이제 참기름에 달달 볶아가지고 우리 딸과 나하고 이렇게 나눠 먹자꾸나. 어허 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청아, 너는 고이 자라거라. 이 애비는 너 자는 틈을 타서 동양아로 다녀오마.
2: 하늘의 도움이라. 심청이 잔병 없이 자라날 때에 세월이 흘러 흘러 심청이 6, 7세가 되어가니

0: 아버지 지팡이를 잡고 앞길을 인도하고 어머니의 제사를 챙기며 아버지를 보살피니.
1: 아버지!
2: 오야 오야.
1: 오늘부터는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어? 네?
3: 그날 밤을 새누라니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여지고 어린아이는 점점 기진할지 동방이 희번히 밝아오니 우물가 물 길는 소리가 들리거늘 신봉사 조화라고 옳지 인제야 날이 밝았구나. 오 뭘까 두개박 소리 얼른 듣고 나설지 한 품에 아이게 안고 한 손에 지팽이 컷 또 짚고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해다간다. 우물가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귀신 주는 모르구나. 초치란에 어미를 잃고 젖을 주디어 죽게 된 예의에 젖 조금 먹여줘. 우물가 오신 부인 철석인들 아니 주며 도척인들 아니 주야 젖을 많이 먹여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예.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어디 어디 생각

가고시는 부인 더듬더듬 찾아가 이에 첫 좀 먹여주오 백석 청탄 시대물에 말해오던 부인들께 더듬더듬 찾아가 여보시오 부인님네 대개 귀여운 아이 먹고 나 먼저 이것들 남기에 저 조금 먹여주오 저덤넌 부인들은 돈돈씩 채워주고 돈 없는 부인들은 쌀뜨씩 떠주며 맘살이나 허락하니 신봉사 좋아라 감사호 은혜 백골란망이오 천성만지 보이기어간 구하우 집으로 돌아올 적 어통 밑에 죽부대 앉으고 아이를 온다 둥둥 내 딸이야 둥둥 내 딸이야 허허 내 딸 배불렀다 아 이제 배가 뺑뺑하구나 하고 날마다 이렇게 배가 불렀으면 오직이나 좋겠느냐 이? 둥둥 내 딸이야 이도이게 뒤에도 인자 동네 부인의 덕이라 어디서 고생을 헌비온

0: 바람에 연초로 얼음궁에 수다리로구나 동두옹동 내 딸 댕기 끝에는 존교식 옥구름에는 비라보수 어떤 빛에 귀래 미로구나 슬슬기여라 동두옹동 내 딸 주얌주얌 잘깡잘깡 엄마 아빠 도디도디 동두옹동 내 딸 아나 이것이 벌써 나를 보고 빵긋빵긋 웃네그려 참, 아 그 웃던 집 모습 영락없이 너무이다 둥둥 내 딸 둥둥 내 딸 서울까 서울까 밥만 좀 사다가 살강 밑에 드놨더니 만원 머리 감은 새양귀가 들랑달랑 다 까먹고 밤 하나 담은 것을 찬지름에 달달 볶아은 하고 두두 먹자 허둥둥 내 딸 둥둥둥둥 허둥둥 내 딸이야
1: 오정숙의 소리로 심청가 중 신봉사 젖동냥 하는 대목 그리고 그전에는 신봉사 장례 후에 한탄하는 대목 듣고 왔습니다.
2: 지난주까지 이제 곽씨 부인이 세상을 뜨면서 아 이제 슬픈 거는 지난주까지 해서 끝났구나라고 네. 생각했는데 젖동냥 부분도
3: 오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2: 오, 슬퍼요. 진짜. 오히려 밝은데 더 슬픈 느낌.
3: 맞아요. 이 가사가 네. 아버지가 아기에게 하는 말이
2: 그러니까
3: 꽤 와닿네요. 저는.
2: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전통 사설은 네. 왜 읽으면 항상 때에 따라 다르게 보일까요?
3: 명작이기 때문이죠.
2: 하트님께서도 내 새끼야 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가 날 부르는 소리 같아서 아이고야. 눈물이 납니다.
3: 네, 다들 생각나실 것 같아요.
1: 귀여우님께서도 신봉사가 아이를 달래면서 길가에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1: 행복해 맞아요. 보이지만 짠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3: 한켠에서
1: 네. 그러니까
3: 애 배 만져가면서
2: 그렇죠. 몸도 성치도 않는데
3: 예, 디테일하게 상상할수록 두 분께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2: 짠해 진짜 짠해.
1: 저도 막 애를 안고 애가 뭘 원하는지는 모르는데 애는 계속 울고 막 그때 그 상황이 맞아요. 생각이 나는데 신봉사는 거기다가 눈까지 안 보이니까
3: 그러니까요.
1: 참 힘들었을 것 같고요.
2: 네. 맞아요. 심청이는 결국 김수영 성우씨군요. 얼씨구 볼펜님께서 네. 좋아하십니다.
3: 다행입니다.
2: 아유 다행이다.
1: 1628님께서 작년부터 저희들 공연을 하는 판소리 대목이라고.
2: 아, 이 대목이.
3: 오~
1: 그러시구나.
2: 그럼 더더욱 와닿으셨겠네요.
1: 네. 그러게요. 자 퀴즈 하나 나갈까요?
3: 네 드디어 심청.

0: 바우야, 너의 어머니 좀 나으셨냐?
1: 아니, 차도가 없으셔.
0: 그래? 아유, 큰일이네. 네가 그리 지극정성인데 차도가 없으니 참. 어디 가서 장생초만 구할 수 있다면 어머니를 낫게 해드릴 텐데, 그치?
1: 뭐라고? 장생초?
0: 그래, 만병통치, 명약이라잖아.
1: 진짜? 야, 그게 어딨대?
0: 그건 나도 모르지. 언젠가 성황당에서 얼핏 들었을 뿐이야.
2: 어인일로 이 삼신할매를 찾아왔을꼬. 장생초를 구하고 싶다고.
1: 예, 장생초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2: 곱게 포기하고 가는 게 좋을 거야.
1: 안 됩니다.

0: 치네?
1: 이만 하면 되겠지?
2: 당장 그 창생초를 내려놓지 못하겠느냐?
1: 절벽이다!

0: 아이보게 파우, 자네 집은 별일 없는가?
1: 전 씨암탉을 잃어버렸잖아요.
2: 어허, 이쯤 되면은 그 사람의 소행이 아닌 것 같어. 아니 얘야, 아이고 빨간 게 뭐냐? 아이고 참 귀해 보이는구나. 어디서 났을까? 아이고 이거 이 시애미가

0: 아이 여우 같은 것이
1: 정말.
0: 우리를 속여.
1: 여우 나와 여우.
2: 나와 여우 나와.
3: 아우 바우야, 넌 이쪽으로 오너라 그서.
4: 어머니,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지도 마세요.
0: 넌 빠져. 당장 저 여우를 죽이세.
1: 구슬, 제 구슬.

0: 강은일 외에 많은 분들의 연주였습니다. 페이드 아웃 듣고 왔습니다.
1: 1302님께서 세 분 케미가 너무 잘 맞으시고 짱이래요. 연기도 잘하시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2390님이 오, 수영성우님의 그 역시 천의 목소리라고 심청이 애기 우는 연기 정말 실제 같아요.
3: 오, 다행이네요.
0: 역시 프로는
3: 걱정하고 있었는데.
0: 네, 배고픈 애기 울음, 뭐 배고픈 거, 배부른 거, 네, 졸린 거 다.
1: 오늘 대본 받았을 때 약간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3: 당황스럽다기보다 다. 제가 네. 사실 이런 배역을 예전에도 한번 맡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20대 때였거든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최대한 애기처럼 해야지 이랬다가 네. 이제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거 진짜 애기 키워보신 분들이 아시면 어떡하지? 모른다는 거를 이게 그래서 실제로 성우들 중에서도 약간 그 애기 키워보신 분들이 더 아역을 잘하세요. 직접 겪었어요. 예.
1: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 김수영 성우의 디테일. 아유. 이제 심청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목소리의 변천사도 아유, 네. 이것도 잘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네. 자,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하고 선물의 주인공도 네.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판슐랭 퀴즈. 청이를 향한 신봉사의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 신봉사가 이것을 참기름에 달달 볶아 나눠 먹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네. 정답은 2번 밤이었고요. 네, 네. 1022 님 유산균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산균 잘 드시기 바랍니다. 네. 2059님께서 흥겨운 곡도 있지만 또 힐링도 되네요. 또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국악하시는 줄 알았는데 게스트로 나오는 분들이 또 젊으셔서 놀랐다. 내일 네. 뭐 저기 국악의 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네. 나눠주셨고요. 네.
1: 뭐 국악의 날 축하 메시지 하나 안 하십니까?
0: 전 국악인으로서
3: 전 국악인으로서 네,
1: 네. 그리고 전 국악인으로서
0: 현 성우이지만 네. 국악 버전은 원탑이잖아요.
3: 네. 아 그렇죠. 네. 국악인 DNA가 있죠. 네네네. 뭐 축하드리고요.

0: 성우 전 국악인으로서
1: 현 성우이지만 네. 국악 버전은 원탑이잖아요. 네.
2: 아 그렇죠. 네. 국악인 DNA가 있죠.
1: 네네네.
2: 어 뭐 축하드리고요.
0: 자 시간 다 됐습니다.
2: 네. 에라디아 예.
1: 눈빛이
2: 벌써
0: 아니 진짜 시간 다 됐어요.
1: 애정이 하나도 없어.
2: 가자.
0: 자 조심히 가시고요. 현 성우 전 국악인 김수영 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세요.
0: 네.
1: 성우의 날도 하나 뭐 만들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러게요.
1: 네. 자 오늘 좀 비가 올 것 같지 뭐 우중충합니다.
0: 네. 네
1: 피로감이 좀 쌓일 수 있는데 네, 여러분들 건강관리 스케줄관리 컨디션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티시대
0: 파티의 상사대입니다. 내려
3: 특별 저담이 방송됩니다. 특히 14일까지 이어지는 국악주간에는 특집기획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를 통해 고 이은주 명창의 숨결을 다시 느껴볼 수 있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국악방송의 제2회 국악의 날 특집방송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습니다.

0: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 낮이 긴 요즘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 좋은 시기라고 하더군요. 물론 낮이 길어서 더 피곤하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길어진 낮 시간에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어진 낮만큼이나 우리 청춘도 더 길어지면 좋겠습니다. 경기민요 청춘가 고백화 묵개월 안비취 이은주 이진숙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왕입니다. 요즘 해가 참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 일찍 떠서 잠을 깨우기도 하고요. 날씨가 하나도 돌아가지도 않고 여전히 세상을 밝게 비춰서 시간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낮이 긴 요즘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 좋은 시기라고 하더군요. 물론 낮이 길어서 더 피곤하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길어진 낮 시간에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어진 낮만큼이나 우리 청춘도 더 길어지면 좋겠습니다. 경기민요 청춘가 고백화 묵개월 안비취 이은주 이진숙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경기민요 청춘가 보내드렸습니다. 고백화 묵기한 만큼이나 더 느긋하게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낮에 소나기가 이렇게 확 하고 내려서 지금 좀 이렇게 어둑어둑한 느낌이라서 평소에 대낮 같던 분위기와는 좀 다른데요. 이런 날 낮잠 자기 참 좋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라디오 듣기에 더 좋은 날씨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목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짓고 나니 이래에 동냥 왔소. 흥보가 깜짝 놀래 여보 마누라 오지 마오. 밖에 중에 왔으니 우지르를 마오. 흥보가 나오며 여보시오 대사님 내 집을 둘러보. 서발장대로 저어도 거칠 문적 하나 없어. 동냥 한 줌 못 들이오니 이런 죄송할 데가 없습니다. 저 중에 대답하되 소승을 따라오면 집터 하나를 잡아드릴 터이니 저를 따라오십시오. 박은!

일간 건 김생수 나는 건순 세조라 쌍쌍이 왕리군이 제비 윤자가 좋다

주여이며 이백두시 동사령을 재우려고 모두 다 버렸나니 뭐가 좋아라고 여보아라 여보아라 큰 자식아 건널 말을 건너가서 너 큰아버지를 모시고 끊어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불난다 얼씨구 좀도 좋네 이리랑성 저리랑성 흐트러진 근심일라 마

안양년의 소리로 흥보가 중에서 도승이 흥보 집터 잡아주는 대목 그리고 흥보 집 짓는 대목을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고흥 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미랑씨. 지난주에는 과로로 어지럽고 해서 119 타고 입원했다가 고흥 왔는데 아직 어질어질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노래가 좋다 방송 듣고 인사드립니다. 그래도 좋은 방송 들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날씨가 더우면서 아마도 또 더위 관련해서 더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프시면 안 됩니다. 저희 PD님도 지금 마스크 쓰시고 아주 골골한 상태이신데

나오나 아하이오고 심형랑하구나 여보라 이해야 니네 만들거라 너는 어떤 기집애 왔네 장부 장단지를 세량 통한 여겨

건물에 귀를 씻고 앉았으니 연잎은 수거지고 망쳐망쳐

긴장한 나머지 박수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산조 연주는 기대했던 대로 완벽했다. 음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다듬어져서 민속적인 한을 예술적 환희의 세계로 승화시키는 산조미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죽판은 사직공원 근처의 조그마한 한옥에서 조용하고 건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도 하루에 6-7시간씩 가야금을 타지만 피곤한 기색이 없어 젊은이도 따라가기가 어려운 체력이다.

당산나무 아래 북적이던 굿소리, 첫사랑과 나란히 걸었던 길굿, 우리들의 영원한 곳을 꿈꾸던 시간. 굿 속에서 성장한 한 소녀의 삶을 신개념 시네마 굿으로 전해드립니다. 고창농악보존회가 전하는 감성농악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

0: 제가 들었던 어머니들의 노래 중에 가장 박력 있는 노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라도 신안의 논 매는 소리, 어이콘 안지나 해 들었는데요. 강부자 외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아, 박진감이 넘치는 박력 있는 모습. 그 약간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싱 맞을 때의 그 어머니 모습이 생각이 나는 듯한 그런 박력이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 홈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전라도 신안의 논 매는 소리 들으면서 어머니의 등짝 스매싱이 생각나는 노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내드리는 이 노래는 이제 벌교 쪽에서 녹음이 된 음원인데 아마 이분의 목소리 들으시면 세상 나한테 제일 친절한 약간 이모의 목소리를 듣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행연 무녀의 소리로 성주풀이 보내드립니다.
1: 성균님 내 본을 받고 성균님 내 건절 받으 성균님 내 본 맹당 잡으 성균님의 좌증허실 저에게 모리미세 성균님 본일 내라 성균님 내 맹당 잡던 성균님 내 태공 잡던

0: 보내드리는 이 노래는 이제 벌교 쪽에서 녹음이 된 음원인데 아마 이분의 목소리 들으시면 세상 나한테 제일
1: 오진 난 기운 도가니 다리소요 흐그러진 난 기운 도가니 세층 성교님네 본홀 갖고 성교님네 간절 봤으 성교님 내본 맹당 잡으 성교님 좌증허실 저에게 모리미세 성교님 본일 내라 성교님 내 맹당 잡던 성교님 내 태공 잡던 성교님 내 머리 잡던 성교님 내 이소인간들이 날로 새술로 밥을 밑막은 솥에 밥을 지어 새술로 떠먹어도 동서를 분별지 못한 이소인간들인디 난기로 진난 집을 나무하니 다리 호이면 도크로 진난 집을 도가니 다리를 써요 흙으로 진난 집을 도가니 세천국 사마시계 해동조소 태공 잡든 성주님네 오리 잡든 성주님네 또 난기로 진난 집을 하고 아니 다리를 써요 도구로 진난 집을 도가니 다리를 써요 흙으로 진난 집을 흙아니 다리를 써요 흙돌 다려 동토가 불마였다 하고 있기에 성주님 전에다가 이제

0: 이 우리 성조님 내가 에다 모든 액사를 막아주고 천사를 막아주고 에다 역살 소살을 막아놓고 제굴의 손자살 자손의 근심살 입담 해담 모진 여러 관제 구설을 오늘날에다 똘똘마다 일시세멸하고 없이고 맑은 소막을 받들어서 억으로 불어놓고 석으로 불어 대부로 태어나서 희맹당해서 불꽃같이 일어나야 억수만금 뒤를 내게 정조 가야주시자고 성조님께 이 정성을 드립니다.
1: 목소리가 참 포근한 그런 느낌이죠. 성주풀이 들었는데요. 김행연 무녀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창작병창인데요. 신수궁가 정남희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보내드릴 텐데요. 정남희 명인은 가야금 병창의 어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신 분으로 또 많이 유명한 분이죠. 정남희의 가야금 병창 외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때마다 참관선관 소녀들이 심소재를 보내고 좌우로 버렸는디 태물 전학 타고 난기생은 난 타고 구름 탄 척송자 변사제 탄관선웅과 청우동제 홍우동제 쌍쌍기묘신난디

시상음식이 아니라 아래만 유리반어 호바 반도 담고 한가운데 삼천벽돌을 땡그러 개구였다. 소궁 풍류가 낭자한다. 왕

창작 병창 들었습니다. 신수군가였는데요. 정남이의 가야금 병창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음악에 조예가 깊어 손수 음악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세종대왕의 음악성을 짐작할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음악을 듣던 세종은 편경 중에서 한 음이 높다고 지적을 했고 확인을 해보니 정말 음정이 틀린 것이 있었다고 하죠. 세종대왕 때 새로운 음악들이 탄생을 했는데 그중 한 곡이 바로 여밀락입니다. 여밀락은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작품인 용비어천가와 관련이 있는 음악입니다. 125장으로 된 용비어천가 중에서 1장과 2장, 3장, 4장 그리고 마지막 장인 125장을 노래한 음악이 바로 여밀락인데요. 하지만 요즘 연주되는 여밀락에서는 노래는 부르지 않고 웅장한 관현악 합주로 연주가 되곤 합니다. 여밀락, 백성과 더불어 즐기자는 뜻이 담긴 음악인데요. 옛 임금들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고요. 조화롭고 완벽한 음악을 만들어서 태평성대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담긴 음악이어서 그런지 여밀락을 들을 때마다 화평하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요. 여밀락, 오늘은 국립국악원 정악단

0: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슬로건으로 제2회 국악의 날 행사가 열리는데요. 내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악 주간이 방송에서도 국악의 날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4시부터 제2회 국악의 날 기념 광주 국악방송 특집 생방송 명인이 온다 2가 방송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노래가 좋다가 그래서 저희는 결방이 되는데요. 명인이 온다는 함께 여밀락 승평 만세 지곡 1장을 함께 들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중에서 세종실록에 이 여밀락이 처음으로 기록된 날이 6월 5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여밀락의 뜻을 기리기 위해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정했죠. 내일이 바로 제2회 국악의 날입니다. 올해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슬로건으로 제2회 국악의 날 행사가 열리는데요. 내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악 주간이 운영되고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국악 공연과 전시, 학술, 체험 행사 등이 선보인다고 합니다. 저희 국악 방송에서도 국악의 날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1: 살리려고 남자의 우소와 부재기며 들기운 걸 가지고 천대산을 다져갈지 옥류동을 지내야 옥대관을 들어가지 옛집은 있다마는 주의로 대간고 그 산을 넘어가니 망망창해 강도의 빈대 하나 메우거나 그대 올랐뇨 놓아갈지 망망은 창에 이어 당당 눈물 겨울

자는다. 한림이 반김으로 노에 난 그리 나를 비우케는 불이 무엇이냐? 우리는 낮이면 광안 주도 흐르고 낮이면 십주산 자도 있사운디 사모님은 명주로 수정 낭자 살지려고

중몰이 안땅이라는 가락이 되어 있는데, 안땅 가락은 이 장단을 해석하는 분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 이 진도 식힘구세에서 연주되는 흘림 장단 네 박자리 덩, 딱, 쿵, 딱, 쿵, 따구, 쿵, 쿵, 쿵, 딱, 쿵 이렇게 그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옹해야 장단이라고 옹해야 어저씨고 옹해야 할때 덩.

이동신의 단소 연주로 최옥삼재 한시준요 단서산조 함께 들었습니다. 구학방 송학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나나니 타령 준비했는데요. 차영녀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0: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름새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매년 6월 5일은 우리 전통음악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지정된 국악의 날인데요.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오는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과 국립국악원 그리고 지역 국악원과 여러 국악단체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국악주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국악주간은 전통예술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데요. 도심 속 축제부터 지역 공연까지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국악 프로그램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국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행사는 6월 5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총 1,3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통연희 길놀이가 진행되는데요. 풍물과 탈춤, 고싸움놀이, 기점놀이, 줄타기 공연까지 다양한 전통연희가 도심 한복판을 가득 채우며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 5시엔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축하 공연과 공로상 수상식이 진행됩니다. 국악방송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선 6월 5일부터 7일까지 특별한 아리랑 무대도 이어지는데요. 올해가 나홍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 개봉 10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공연들이 마련됩니다. 5일엔 대한민국 3대 아리랑 보존회 공연,

4대 산조가 이어지는데요. 같은 기간 풍류사랑방에선 관조2 나를 비추어보다도 진행됩니다. 이정은 명상가와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전통음악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 11일과 12일엔 예약당에서 특별 공연, 종묘, 사직, 왕의 제단, 백성의 땅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종묘 제례악과 사직 제례악을 한 무대에서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악주간을 맞아 전국 각 지역의 소속 국악원에서도 지역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이어집니다. 먼저 전남 진도의 국립남도국악원에선 6월 4일부터 6일까지 2016 굿음악 축제가 열리는데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전통 굿의 세계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북 남원의 국립민속국악원에선 6월 5일 한중 전통

0: 자, 우리 전통 예술의 다채로운 매력을 편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곳의 세계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북 남원의 국립민속국악원에선 6월 5일 한중 전통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보고납니다. 이렇게 손가락 하나에도 불리는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중 가장 아이러니한 이름이 네 번째 손가락에 붙여진 무명지라는 이름이죠. 이름 없는 손가락이 이름이라니요. 이 이름은 중국 고전에 쓰는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중 가장 아이러니한 이름이 네 번째 손가락에 붙여진 무명지라는 이름이죠. 이름 없는 손가락이 이름이라니요. 이 이름은 중국 고전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네 번째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들처럼 뚜렷한 기능이나 특징을 내세우기 어려워 굳이 이름을 붙일 만한 특징이 없는 손가락이라는 의미로 무명지라 부르게 된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을 맛보거나 저울 때 쓰는 손가락이라고 약지라 불러왔고요. 서양에선 결혼 반지를 끼는 손가락이라고 링핑거라고 부르죠. 이 세상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무명시들이 있지만 어딘가에선 약손가락처럼 또 어딘가에선 반지 손가락처럼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네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가장 힘도 약하고 혼자서는 잘 펴지지도 않을 만큼 독립성도 약한 손가락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한약을 맛보고

오드리의 연주로 핑거스냅 들으면서 6월 4일 목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손가락 이름에 얽힌 유래에 관한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고대 중국에선 이름 붙일 만한 특징이 없다고 무명지라 부른 손가락을 우리는 약을 맛보거나 저울 때 쓰는 손가락이라고 약지라 부르고 결혼 반지를 끼는 손가락이라 링핑거라고도 불린다는 거. 생각해보면 참 재미난 차이죠. 사실 이 네 번째 손가락이 가장 힘도 약하고 혼자서는 잘 펴지지도 않을 만큼 독립성도 약한 손가락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한약을 맛보거나 숟가락 위에서 물약과 가루약을 섞을 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무의식 중에 꼭 이 약지를 사용하게 되고요. 결혼 반지를 이 손가락에 끼게 된 건 여러분은 어떤 손가락이 가장 예쁘고 마음에 드시는지 또 어떤 손가락이 제일 못나 보이고 마음에 안 드시는지 이 손가락에 관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이름도 다르고 길이도 다 다른 내 손가락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마침 손가락 길이로 보는 성격 테스트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검지와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심플의 연주와 노래로 여영 이별이로구나. 이별가.

오페라 피터 그라임스 공연 티켓이 여러분을 위한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립 오페라단이 국내 초연으로 선보이는 피터 그라임스는 영국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의 대표작인데요. 외딴 어촌마을에서 발생한 소년의 죽음으로부터 한 개인을 둘러싼 오해와 소문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폭력으로 번져가는지를 날카롭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테너 크리스토퍼 벤트리스와 김재석, 소프라노 문수진과 오예은, 바리톤 양준모와 이동환 등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주요 배역을 더블 캐스트로 맡아 열연할 예정인데

화나면 과격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윤혜성님 성격과 맞아떨어지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자, 바람바람님께서요. 라디오를 켜니 춘향아 우지 마라 하네요. 오늘 춘향이 이몽룡 기념일인가요? 소리가 애절하네요. 오늘도 만나 들으며 퇴근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오늘 주제가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 들려드렸던 음악은 이 춘향이와 몽룡이의 이별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춘향이가 손가락에서 오가락지를 빼서 이렇게 이몽룡을 줍니다. 그 손가락이 나와서요. 우리 피디님께서 선곡을 하셨더라고요. 네. 자, 9193님께서요. 만나에 문자 보낼 때 양손 엄지가 신나서 보내요. 아유, 그 엄지 참으로 고맙네요. 네.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요. 보미자 씨 소환해 볼게요. 전병훈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곰보타령.

여름엔 민어와 낙지, 줄여서 여민낙이라고요. 여름철 대표 보양 생선 민어에다가 타우린이 풍부해. 날 전야라고 일부러 여민낙에 끼워 맞추긴 했지만요. 초여름부터 심상치 않은 올여름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도 꼭 필요.

해주셨는데, 아, 여기서 요리법 들으시고 또해 드실 거지요? 네. 자, 한번 볼게요. 006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민어 매운탕, 애호박, 미나리, 청양고추, 민어 두 마리 준비하시고, 내장 제거, 지느러미 제거 후, 무, 호박, 미나리 썰고, 양념장 만든 것을 같이 넣고,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해주셨네요. 아유, 그래요. 민어는 탕으로 먹으면 정말 맛있죠. 자, 그리고 3033님께서요. 저는 순살, 민어, 낙지, 해물찜을 만들고 싶습니다. 먼저 민어를 살과 뼈를 분리해서 잔가시까지 제거해서 한입 크기로 자르고요. 해감을 한 바지락, 홍합하고 삶은 문어, 그리고 해감한 낙지를 삶아서 준비하고 난뒤 멸치 육수에다가 문어, 낙지, 바지락, 홍합, 미더덕, 썰은 민어 넣고 난뒤 고춧가루, 고추장, 다진 마늘, 설탕, 간장, 레몬즙 넣고 맨 마지막에 콩나물, 미나리, 청양고추, 양파 넣고 녹말물까지 들어가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전분을 넣어서 좀 걸쭉하게 만드나 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승승장군님께서요. 민어와 낙지 요리 재료가 너무 어렵네요. 민어와 낙지 맑은탕 어떨지요? 저도 민어 요리는 안 해봐서 오늘은 배워야겠어요. 해주셨어요. 사실 이 민어가 탕으로 끓이면요. 우리 이렇게 맑은 탕이라고 하죠. 맑게 끓이면 정말 뽀얗게 국물이 우러나가지고 사골국무 같은 그런 아주 깊은 맛이 나잖아요. 정말 한 숟갈만 떠먹어도 몸이 저절로 보양이 되는 그런 맛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맑은 탕으로 하면 참 맛있어요, 또. 윤혜성님께서도요, 민어 맑은 낙지 맑은 국이 최고입니다 해주셨네요. 맑게 끓인 민어탕도 참으로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1936님께서요, 새싹 사연 주셨는데요. 저는 민어탕을 맑은 육수물을 내서 바지락, 조개를 넣고 향긋한 미나리 넣고 마무리합니다 해주셨어요. 여기에 낙지도 같이 넣으면 아주 맛있겠지요? 2305님께서는요, 민어는 구워서 먹고 매콤 낙지볶음을 먹고 마무리로 소면으로 같이 먹으면 진짜 맛난데.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이 매콤 낙지볶음에 소면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쵸? 아유, 아는 맛이라 더 힘드네요, 참기가. 자, 계속해서 여름의 민어와 낙지 여민

퓨전 국악 그룹 풍류의 연주와 노래로 새호락 듣고 왔습니다. 6230님께서요. 여밀락 발음은 여민락이 아니고 여밀락입니다. 해주셨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 오늘은요. 여름엔 민어와 낙지 요걸 줄여서 여민락 만찬을 주제로 여러분께서 실력 발휘고 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자, 저는요. 사실 여름이라 귀차니즘이 또 발동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좀 간편하게 해보려고요. 솥밥이요. 민어와 낙지를 올려서요. 한 번에 영양 가득 먹을 수 있는 솥밥 만들어서 먹으면 참 간편하고도 영양 만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내주셨거든요. 포남형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민어 낙지찜은 어떨지요? 제가 고등어 낙지찜을 해먹은 방법으로 갖은 양념을 넣고 민어를 넣어서 푹 졸이다가 낙지를 마지막에 넣고 대파를 넣으면 고추장에 매콤함과 다진 마늘, 양파와 호박의 구수한 맛이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습니다. 며칠 전 지인과 놀러 갔을 때 제 손톱이 길고 예쁘다고 매니큐어를 칠해줬는데 집에 와서 손이 너무 더워서 다 지웠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손톱에 예쁜 매니큐어를 바르니 새로웠답니다. 오늘은 바람이 너무 세서 그런지 우리 노래가 분위기를 압도하는 듯 웅장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 매니큐어 한 번씩 바르면 또 기분 전환으로도 좋죠. 자, 민어 낙지찜도 아주 맛있을 것 같네요. 갖은 양념은 참.

민어 낙지볶음이 생각나네요. 민어는 살을 발라 맛술과 소금으로 밑간한 다음 낙지는 한입 크기로 썰어내고 팬에 기름 탕 마늘 물엿 넣고 조심히 볶다가 아, 그쵸. 민어가 살이 부서지면 안 되니까요. 네. 청양고추랑 참기름 통깨 넣어 올리고 마지막엔 소면 삶아서 같이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아이고, 침 넘어가네요. 오늘도 맛있는 요리 많이 배워서 따라해 봐야겠어요. 보디 진짜 요리 맛깔나게, 침 넘어가게 표현 어찌 그리 잘해 주시는지 정말 먹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아 우리 보미자 씨가 또 보배로운 맛을 다 찾아서 탐구하시는 분이니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는요, 만나 청취자님들이요, 대장금 분들만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마당쇠 해주셨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정말 요리 잘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죠.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음악공장 자몽의 연주한 노래입니다. 편지.

음악공장 자몽의 연주와 노래로 편지 듣고 왔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한충은의 대금과 소금 연주로 별이 내린 숲 신여밀락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음악공장 자몽의 연주와 노래로 편지 듣고 왔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한충은의 대금과 소금 연주로 별이 내린 숲 신여밀락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야곱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

사람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연포탕 같이 먹으면 정말 여름 건강식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는 약지가 예쁜 것 같네요. 엄지는 조금 커서 못생긴 것 같아요. 저는 중지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못생겨도 꼭 필요한 손가락들이에요. 네 번째가 약간 길어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자, 그래요. 그리고 갓난이님께서요. 어제 투표 잘하고 오셨죠? 저도 본투표 했어요. 오늘 오후에 소나기 한바탕 쏟아져서 저녁에 파전 해먹고 치우고 있어요. 국악의 날 정말 축하드려요. 내일 다시 축하드릴게요. 근데 저는 검지 손가락보다 검지가 더 긴데 넷째 손가락보다 더 기시단 말씀이시겠죠? 그럼 뭐가 좋은가요? 라고 해주셨네요. 잠시 후에 결과 공개합니다. 자, 773 하나님께서는요. 그러고 보니 저는 립밤을 항상 약지에 짜서 바르고 있었네요. 왜인진 모르겠지만 아이크림도 약지로 바르는 게 국룰 아닌가요? 약지가 힘이 제일 약하니까 눈가에 자극을 적게 주려고 약지로 바르는 거라던데요. 저는 검지가 약지보다 조금 더 기네요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립밤을 네 번째 손가락으로 바르고 있네요. 2738님께서요. 만나는 참제 손가락만큼 다양한 주제로 재미를 주네요. 저는 손가락 길이가 각자 다 다르네요. 어떤 성격일까요? 알고 싶어집니다. 해주셨어요. 자, 그래요. 이제 드디어 성격 테스트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지, 그러니까 네 번째 손가락이 더긴 유형은요. 이런 손가락의 소유자는 주변에 사람이 많고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고 하네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서 좋은 조언을 하고 기술자나 연구자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없는 건 아니라는데요. 이 유형의 사람들은 분위기 파악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손가락, 약지가 더 기신 분들 정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검지가 더긴 유형 몇분 계셨죠? 자, 검지 손가락이 더긴 분들은요. 어떤 일이든 기필코 해내는 성격의 소유자고요. 팀워크보다는 개인 플레이에 강하다고 하네요. 또 일을 할때 방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최상의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또이 유형은요, 언제나 더 좋은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갈구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검지와 약지의 길이가 비슷한 유형은 아까 1부에서 우리 윤혜성님, 네, 비슷하다고 하셔서 말씀드렸는데, 평화주의자시라고 싸우는 것을 싫어하시는, 네, 평화주의자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재밌네요. 자, 5558님께서 내일은 국악의 날 축하합니다 해주셨고요. 해바라기님께서 어제 보미님 유튜브로 해금 연주하시는 모습 너무 아름다워서 좋았어요. 즐겁고 유익한 방송, 맛있는 라디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지금 서울도 네, 빗방울이 네, 좀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야금님께서요. 저는 가야금 전공이라 약지도 강하거든요. 저는 새끼손가락으로 립밤 바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요. 약지가 또 강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승승장군님께서는요. 네 번째가 약간 길어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 테스트 결과. 저 약간 사우정이라 분위기 파악 안 될 때도 있어요. 둘 손가락 비슷해서 싸우는 것도 싫어서 평화주의자도 맞는 것 같아요 해주셨고요. 4510님께서요. 어제 서대문역을 지나다 마을버스 옆면에 국악의 날 광고 문구 보고 반가웠어요. 양귀비꽃 옆에 저 코브라 손등에 바느질 같은 것들은 꽃피기 전 꽃망울일까요? 꽃진 후에 시방일까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이 판별은 1790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1319님 저녁 준비하신다고요. 텃밭 야채들 쌈 싸가지고 비지찌개 하고 드신다고. 네, 맛있게 드세요. 자, 그리고 1716님께서 저희들 요번에 대구에 선사축제가 있어서 국기 들고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박봉술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인데 그때부터 3년가량 박록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 그리고 때마침 1971년부터 해마다 판소리 유파 발표회가 열렸고 박봉술이 거기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그의 뛰어난 옛 동편제 소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박봉술은 판소리 역사상 가장 희한한 명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목이 꺾였는데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최악의 목을 가지고도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 희한한 명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목이 꺾였는데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최악의 목을 가지고도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술 명창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이라는 논문 중 일부입니다.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 명창으로 유명했지만 너무 소리를 열심히 한 나머지 목이 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많은 소리꾼들이 공력으로는 박봉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명창이 되죠. 박봉술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 김일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편제가 최고다, 서편제가 최고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서편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은 안 좋은 데가 있어. 그런데 동편제를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가사를 들어봤는데 이쪽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 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술 선생님은 양편을 다 고로 섭렵을 하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니까 송방갑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진짜로 스승을 뵙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하신 분이 형님이셨는데 형님의 말씀을 듣고 두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에서 나오는 통성이라는 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 거니 배옥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소리를 했던 논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에 부딪히는 일을 하면은 병을 얻게 돼야 뭐이든지.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목이 그냥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 독을 했다.

혹시 호박이라는 보석을 아시나요? 송진이 오랜 시간을 지나 굳어져 만들어진 보석인데요. 이 호박은 다른 보석과는 달리 그 안에 벌레나 나뭇잎 같은 흔적이 남아있을수록 더 귀하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보통은 불순물이 없는 걸 최고로 치잖아요. 그런데 호박은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을수록 더 특별한 보석이 되는 거죠. 힘겨운 시간을 견뎌낸 흔적들이 한 사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죠. 어제 누군가...

오늘 첫 곡으로 황지우가 쓴 시에 이건용이 곡을 붙인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 소프라노 박하나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보석 호박을 엘렉트론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엘렉트론의 모피나 천이 달라붙는 정전기 현상 때문에 훗날 전기를 뜻하는 말의 어원이 됐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도 그렇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온 사람에게서만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와 깊이가 있잖아요. 상처 없이 반짝이는 삶보다 견디고 버텨낸 흔적이 있는 삶이 더 오래오래 남고 서로를 끌어당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한명희 씨, 장일남 작곡, 비목, 바리톤 최연수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하오기 씨, 이남님 작곡, 헤일, 소프라노 김혜란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바리톤 최연수가 부른 비목, 소프라노 김혜란이 부른 헤일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허영만 시인의 시 사랑가에서 뽑았습니다. 오네 오네 내 사랑 오네 휘허이 봄바람 꽃바람 타고 비단 숨결로 숨결로 오네.

많은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이연희 씨 김광자 작곡 편지 소프라노 황혜숙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이정용 씨 정덕기 작곡 그립다 청보리밭 바리톤 송기창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황혜숙이 부른 편지 보내드렸고요. 바리톤 송기창이 부른 그립다 청보리밭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호박은요, 최소 수백 년 이상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 끝에 비로소 보석으로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남겨진 작은 곤충이나 생물의 흔적들은 결함이 아니라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바리톤 송기창이 부른 그립다 청보리밭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호박은요, 최소 수백 년 이상이라는 아주 오랜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어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도 서울 도남구학당의 산조대전 그 실황 공연과 함께합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19일까지 여러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오늘 FM과학당에서는 4월 9일 서울 도남구학당에 오른 산조대전 실황 공연과 함께하고요. 김유나의 지영이류 해금 긴산조 이어서 박솔지의 서용석류 해금산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조는 기량의 음악이기도 합니다. 판소리를 악기 소리로 따라하면서 누가 더 재미난 선율을 넣고 그런 점에 있어서 구성의 미학을 볼 수가 있고요. 누가 더 잘하나 기량의 기교를 볼 수 있는 음악이기도 한데요. 이번 산조대전의 구성을 살펴보면은 같은 악기, 같은 연령대의 연주자를 동시에 세운 무대가 곳곳에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만나보실 김유나와 박솔지의 무대도 어떻게 보면은 해금 산조를 가지고 한판 크게 붙는 대전 중 대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서로 비교하는 맛을 느껴보시면서 오늘 FM과학단과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유나의 지영이류 해금 긴산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금 연주자 김유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사와 예술전문사 과정을 졸업했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음악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동아국악 콩쿠르를 비롯하여 세종음악 콩쿠르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바 있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지영이 명인이라고 한다면 1909년에 태어나 1980년에 고인이 되었는데요. 향제 줄풍류라든지 취타풍류 여러 민속음악들을 새롭게 재구성한 명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의 가장 큰 업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의 이름이 담긴 해금산조를 구성하고 작곡한 것에 있는데요. 1931년에 지용구 문화에서 해금을 배우고 김덕진 문화에서 해금 시나이를 배워 이 두 사람의 가락을 바탕으로 약 20분 내지 30분가량의 해금산조를 처음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지영이류의 해금산조는 섬세하고 선율에 굴곡이 많고 또 경기 지방에 무속 선율이 숨쉬고 있고요. 간혹 경기민요처럼 경쾌하며 재미있고 구성지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귓속에 들어옵니다. 무엇보다도 산조가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기량의 음악이다 보니 귀를 자극하는 연주와 기교를 뽐내는 경우가 많기도 한데요. 이번 무대에서 김유나는 상대적으로 담담하고 어떻게 보면은 심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해금의 절묘한 묘미들을 잘 담아내는 그런 아주 독특한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국거리, 자진머리로 구성되었는데요. 이 중 국거리는 해금산조 중에 유일하게 지영이류 해금산조에만 있는 장단이니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유나의 해금 연주로 지영이류 해금산조 듣겠고요. 장구 연주에는 고수 윤재영이 함께합니다. 연주 시간은 약 24분입니다.

그럼 김윤아의 해금 연주로 지영이류 해금산조 듣겠고요. 장구 연주에는 고수 윤재영이 함께합니다. 연주 시간은

지난 4월 9일 서울 도남구 악당이 오른 산조대전 중 김윤아의 해금 연주로 지영이를 해금 산조 들었고요. 고수 윤재영이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1962년경에 지영이를 해금 산조가 세상에 나오고 나서 여러 문화생과 제자들에 의해서 그 산조 역시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지영이의 애제자인 최태연 전 중앙대 교수가 남긴 선율들을 바탕으로 연주했습니다. 다음은 박솔지가 연주한 서용석류 해금산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용석 명인 하면은 대금산조로도 또 아쟁산조, 피리산조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은 그의 남다른 음악성을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서용석류 해금산조입니다.

지영이류, 서영석류 이렇게 두 해금산조 만나봤습니다. 이처럼 산조라는 이름으로 여러 연주자들이 모이기도 하는 곳이 바로 서울 도남구악당의 산조대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산조라는 음악은 그 장르명을 풀이해 본다면 흩어지는 가락이라는 뜻을 안고 있지만은 많은 연주자들을 산조라는 이름으로 엮어주고 서로 접속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도 산조라는 이름으로 여러 페스티벌과 축제가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그 이력들을 살펴보면은 1999년에 전주 산조 페스티벌이 있었고요. 또 2000년대에는 미국에서 뉴욕 산조 페스티벌이

0: 호출부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 지금까지 FM과학단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보다 아름다운 책은 없다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흙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흙보다 아름다운 책이 없다고 시인은 말하는 거죠. 여름이 되면서 한층 더 푸름이 짙어지는 요즘이죠. 우리가 봐야 할 책은 거리에 그리고 공원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 6월 4일 목요일

음악의 온도 매주 목요일엔 이야기의 밤 그리고 지금 이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국립창극단의 효명인데요. 조선 후기 춤과 음악을 통해 나라의 변화를 꿈꿨던 왕세자 효명을 새롭게 조명한 작품입니다. 효명이 추구하던 예약 정치와 새로운 세계의 청사진에 집중해서 조선의 변혁을 도모했던 파격적인 시도를 펼쳐 보인다고 해요. 작창은 유태평양이 맡았고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청년단원, 안무가 김재덕이 이끄는 현대무용단체 모던테이블이 합류해서 모두 66명의 출연진이 함께합니다.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그론도에선 6월 25일 공연은 샵 0302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국립창극단의 효명인데요. 조선 후기 춤과 음악을 통해 나라의 변화를 꿈꿨던 왕세자 효명을 새롭게 조명한 작품입니다. 효명이 추구하던 예약 정치와 새로운 세계의 청사진에 집중해서 조선의 변혁을 도모했던 파격적인 시도를 펼쳐 보인다고 해요. 작창은 유태평양이 맡았고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남도민요 육자백이 감상하시겠습니다.

남도민요 육자배기 감상하셨습니다. 임현빈, 김준수, 유태평양의 소리였어요. 0016님 새싹사연 반갑습니다. 우리 민요는 구슬 풀면서도 맛깔난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정말 그렇죠. 우리 민요가 갖고 있는 그 정서가 참 아주 매력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이번에 방금 전해드린 곡들은 또 이 젊은 아주 실력 좋은 국악인들이 또 함께해서 또 한층 듣는 맛이 있기도 했었죠. 아 그리고 뭐 우리 민요도 맛깔난데요. 우리 옛날 이야기도 아주 맛깔납니다. 네, 이어서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함께 하시죠.

0: 먼 옛날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서 제사떡을 가져와 나눠줬는데요. 그 떡이 너무 맛있었던 겁니다. 맛나게 떡을 먹던 부부는 떡이 하나 남았을 때 내기를 하죠. 앞으로 한마디라도 말을 먼저 한 사람이 남은 떡을 양보해야 하는 겁니다.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아내보다 떡 이야기입니다. 남은 떡을 먹기 위해 내기를 하는 부부 이야기죠.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내기를 한 부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서로를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 집에 도둑이 들었죠. 도둑은 두 부부가 말도 못하고 앞도 못 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집안의 온갖 물건을 다 훔치고는 거기에 아내마저 업고 가버리려고 했죠. 그때 화가 난 아내는 외치고야 맙니다. 세상에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떡을 집어다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떡은 내 거요 라고요. 떡 하나를 먹자고 집안에 도둑이 드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작은 것을 탐하느라 더 많은 것을 놓치고야만은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돌아오죠. 3034님의 신청곡 에스닉 팝그룹 락의 난감하네 전해드리겠습니다.
1: 남해용왕 우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모여라. 이때 용왕 꿈에 실령 나타나 토끼가니 제약이라 알려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허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하기를

어찌어떤 일이 하여 별주부 세상에 나왔는지 정신없이 도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멀리 코는 우뚝 기는 쪼끗 입은 방끝, 아 저놈이 바로 도끼란다. 이에 별주부 말이

근데도 떡을 먹겠다고 입을 안 열고 있으니 정말 뭐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이야기에만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단순히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떡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생기잖아요. 작은 이득을 얻겠다고 큰 걸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내 아집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눈앞에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에 온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기도 하니까요. 이 사과 한마디면 충분할 일을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관계를 망치게 되기도 하고요. 이 작은 양보를 하면 모두가 기분 좋을 수 있는데도 어째서인지 그 양보를 하지 않아서 모두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떡, 그 떡 하나 때문에 소중한 걸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필요한 것은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 작은 떡 하나보다 큰 걸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2089님, 에구, 아내보다 떡이 중요했군요. 먹는 것에 진심인 남편, 노래처럼 정말 난감하네요. 크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민트님도 오늘 이야기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 이야기가 진짜. 일단 서로 말 없이 이렇게 서로 눈치 이렇게 발짓 해가지고 우리 둘이서 저걸 잡자라고 하고 나서 잡은 다음에 그 다음 떡에 주인을 정하면 되는데 저는 이게 아, 왜안 그러고 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저거를 진짜 바보 같다 이 생각. 근데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만히 앉아서 말을 안 하고 있는다라는 상황에 매몰되어 버려가지고 그냥 그런 생각조차 못 하고 그냥 아, 다 가져가랄 때나더저 떡을 먹을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뭐 부부가 둘다 그랬으니 그 아내도 뭐 지금 업혀가게 생겼으니 뭐 입을 연 거였고 뭐참 그래요 잘 어울리는 부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3033님도 아 저도 옛날에 아이돌 팬사인회 응모했었을 때 CD를 한 개씩 계속 욕심을 내서 근데 결국에 당첨이 안 돼서 후회됐던 게 기억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사실 눈앞에 작은 거에 막뭐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 뭐 사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고 투자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안된건 너무너무 아쉽게 된 일이지만. 네, 뭐 그래도 그 또한 저는 뭐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좋아하는 만큼 또 내가 표현을 한 거니까요. 네,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네, 그럼 또 음악 한곡 듣고 와야겠네요. 신유진의 노래로 일몰이 아쉽지 않은 이유 감상하시겠습니다.

신유진의 노래로 일몰이 아쉽지 않은 이유 감상하셨습니다. 아, 7416님, 인천시인님,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퇴근하고 강의 2시간 듣고 방금 전에 귀가했어요.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그론도에 집중할게요. 이야기의 밤과 지금 이 곡도 질청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참 어쩌면 좋아요, 진짜. 이 퇴근하고 나서 강의 2시간 또 듣기까지 하시다니.

보내주셨어요. 아유, 여러모로 심란하신 것 같은데요. 아, 글쎄요. 정이라고 하는 건 대체 뭘까요? 근데 그게 뭔지 뭐라고 제대로 말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정도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의가 아닐까 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기분이 안 좋으셔도 저희 그런도 함께 좀 마음 편안해지는 시간 보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였습니다.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시인님 정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여러모로 심란하신 것 같은데요. 아, 글쎄요. 정이라고 하는 건 대체 뭘까요? 근데 그게 뭔지 뭐라고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이기와 보리배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유화가는 농부들이 모를 심으면서 불렀다고 해요. 제목을 산유화가라고 한 건 노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의가 아닐까 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기분이 안 좋으셔도 저희 그런도 함께 좀 마음 편안해지는 시간 보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엔 농사와 관련된 노동요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 부여 모심는 소리 산유화가를 만나보시죠. 이번 주 토요일은 절기 망종이 찾아오는데요. 이맘때 농촌에선 모내기와 보리베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유화가는 농부들이 모를 심으면서 불렀다고 해요. 제목을 산유화가라고 한 건 노래 처음에 나오는 매기는 소리에 산유화야 라는 말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부여에서 전승된 산유화가는 1977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품된 산유화가가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충남 무형유산 4호로 지정됐습니다. 사설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궁합형 너른들의 논도 많고 밭도 많다. 씨 뿌리고 모 옮기어 충실하니 가꾸어서 성실하게 맺어보세. 한 줌 두 줌 심는 모는 왠가 정성 다 드리고 한 발 두 발 옮긴 발길 천리마를 비할 소냐. 궁야평은 부여군 세도면 광산리 일대에 넓은 들입니다. 그럼 부여 모심는 소리 산유화가를 박홍남과 그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이런 말이면 말이냐 육머리를 생각하며 구룡포에

우리 산유화가를 박홍남과 여러분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산유화가에는 다른 노동요에 흔히 나오는 말이 들리기도 했는데요. 에헤 여루 상사뒤여입니다.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처럼 농사일과 관련된 민요를 상사소리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젤리곰님, 산유화가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그로노 덕분에 지금 처음으로 들었는데요. 참 뭔가 되게 운치가 있는 그런 곡이기도 했네요. 저는 아주 정말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서도밴드의 뱃노래.

서도밴드의 뱃노래. 주셨고요. 노랑노랑님, 오늘도 그론도 편안한 한 시간 잘 듣고 갑니다. 조심 귀가하세요 라고 또 아주 반가운 말씀, 감사한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론도 아직 조금 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박소연의 누브아리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박소연의 누부아리였습니다. 콩콩이 수니님,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신나는 한 시간이었어요. 라고 또 인사말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칠성 조선소 커피 드립백은 0016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커피 드립백은 0016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국립창극단의 효명 공연 관람권은 9258님, 7426님, 6458님께 개별 안내 드리겠습니다. 초대권 수령을 위해 이름을 샵 0302로 보내주세요. 아, 2984님, 작가님 언제든지 찾아와 주셔서 같이 뱃놀이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정한 밤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비가 오는 덕분에 조금 뭐랄까요, 시원하고 좀 아, 좀 그래도 약간 그 더위에 그 답답한 느낌이 좀 풀리는 그런 밤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안한 밤 그리고 시원한 밤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끝곡 소리아의 스케터링 바운스, 이 음악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화분에 심어놓은 식물에서 어느 날 잎이 쑥 나와 있기도 하고요. 운동을 배우는데 영 안 되던 동작이 어느 날 너무 쉽게 되기도 합니다. 외국어 공부하는 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죠. 어느 날 갑자기 들리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갑작이란 건 없죠. 화분에 물을 주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던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차곡차곡 쌓이는 시간의 힘을 믿는 분들과 함께합니다.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6월 4일 목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장필순 씨의 목소리로 어느새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했네요. 자, 오늘도 봄님, 제가 간헐적 단식으로 체중 조절에 성공했는데요. 오랜만에 본 사람들은 갑자기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라고 했지만 오랜 습관과 시간으로 천천히 어느새 자리 잡은 거였어요. 갑자기보다는 노력과 습관이 진리예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7706님, 요즘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요. 손가락이 꼬여서 코드 전환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루에 10분씩 꾸준히 했더니 이젠 굳은 살도 생기고 D코드, A코드, E코드 연결을 제법 가뿐하게 해내고 있어요. 저 자신을 칭찬해 봅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예, 대단하십니다. 예. 기타를 배우신다니까 제가 더 반가운데, 이게 코드에서 코드로 연결할 때 갑자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게 한 번에 딱딱 잡히나 잘 안 될 때가 있을 때는 혹시 내가 지금 잡으려는

잡고 있는 코드와 다음 코드하고 손가락이 하나쯤은 공통적으로 같은 자리를 누르고 있진 않은가? 그걸 좀 찾아보세요. 예, 그걸 찾아서 그거를 이제 뭐 그러니까 지렛대나 뭐 기둥 삼아서 이렇게 옮기면 훨씬 쉬워지거든요. 예. 딱 맞는 게 없다면 아, 여기서 그냥 같은 줄에서 한 칸만 옆으로 가면 되네. 요 정도만 있어도 뭐 기댈 언덕, 비빌 언덕이 생겨 가지고 한결 수월해지는데 아이, 우리 이음 가족들 다 모아 놓고 기타 그 강습회를 열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자, 짧게 노력하고 변화는 크길 바라는 거, 그건 욕심이죠. 예, 꾸준하고 조용한 노력이 결국 빛을 본다는 사실, 우리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뭐

혹은 간접으로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뭐 지금 악기 얘기도 나오지만 운동 같은 것도 아 왜 안 되지? 내가 재능이 없나? 예, 속상해하면서도 이게 코드에서 코드로 연결할 때 갑자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게 한 번에 딱딱 잡히나 잘 안 될 때가 있을 때는 혹시 내가 지금 잡으려는 식으로 갑자기 쿡 확 늘어서 또 안 늘다가 갑자기 확 늘어서 또 쭉 하고 이게 뭐 결과적으로 보면 갑자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계단에도 예, 계단에도 그 보이지 않는 우리의 노력과 시간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거겠죠. 박보검입니다. 매일 그대와

참고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 샵 0302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덩덕쿵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죠. 자, 오늘 목요일이니까 오랜만에 출석 부르겠습니다. 덩덕쿵의 흔적 남겨주시면 제가 이름 불러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덕쿵이들이 우리 덩덕쿵을 지키고 계실지 너무 궁금하네요. 꼭꼭 흔적 남겨주십시오. 목요일 1부, 목요일은 내가 PD, 목내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PD다 생각하고 노래 추천해 주세요. 추천이 아니죠. 골라주세요. 예, 실시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콘서트 가보고 싶은 가수의 노래. 예, 콘서트에 꼭 가보고 싶은 가수의 노래.

그럼 근데 그것도 생명인데 그렇게 살겠다고 집진 거를 그냥 사정없이 퇴치해버린 게좀 미안해야 되는 건가? 왜 사람 사는 집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선곡 주제는 콘서트입니다.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 가수의 콘서트 가보고 싶은 가수의 노래 혹은 나 콘서트 가서 들어봤는데 진짜 좋더라 기억에 남는 노래 음원으로 들어도 이렇게 좋은데 실제 라이브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았게요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혹은 확인해봤던 가수의 노래

소문의 낙원 악뮤의 노래였습니다. 3077님께서 PD 겸 DJ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시고 요즘 인기 최고인 소문의 낙원 우리 모두가 마음속 낙원을 꿈꿔보듯이 이 곡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도 이 밤이 고운 낙원처럼 다가올 것 같네요. 제가 잘 읽었나요? 예, 잘 들으셨죠? 8066님은요 오늘도 운동하고 다시 사무실로 올라와 일하고서 지금 퇴근합니다. 헬스장이 회사 바로 밑이라 운동하기는 좋은데 아 운동 끝나고 자연스럽게 다시 일하게 되는 건 단점 같기도 하네요. 아하, 예. 야, 요거는 뭐 성향인 거죠. 8066님의 고용주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감사한 원래는 그냥 올라와서 집만 챙겨서 가면 되는데 딱 책상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이야 대단하시다. 다음부터는 짐 다 챙겨갖고 헬스장으로 갖고 가세요. 그러면 안 되나요? 워낙 가까우니까 그냥 왔다 가지 한, 예. 근데, 야, 그, 책상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학생. 앉아서 잠깐이라도 공부하는 학생. 그런 학생과 살고 싶다.

박화요비 씨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라이. 아, 오랜만에 들었는데 네, 노래도 진짜 좋고 아, 지금 들어도 노래를 너무 잘하네요. 처음에 박화요비 씨 등장했을 때 뭐 어디서 이런 애가 나왔냐 다들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노래를 소리를 내는 고음을 내는 방법들을 막 다들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서로 공유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고음 가수가 되어버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음을 내는 가수들이 옛날처럼 귀하지가 않죠. 이때만 해도 이렇게 초고음 내는 가수 잘 없었는데 지금 들어도 요즘 어떤 그 가수분들하고 비교해도 소리가 너무 예 좋은 질의 소리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막 R&B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구부리는 그런 기교는 정말 최고다.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화요비 씨 말 그대로 날아다닐 때 불렀던 노래 라이. 이 노래는 빵빵 권아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전 24살 때 박화요비 콘서트 보러 울진에서 서울까지 5시간 걸려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무슨 체육관이었던 것 같은데 한산한 울진 시골에서 사람 많은 서울에 가서 어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공연 가서 또 예, 박화요비 씨 노래 들으면서 어지러우셨겠다. 9073님, 전 오늘 정신 쏙 빠지도록 바쁜 하루를 보내고 왔어요. 장기 약조제 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몰린 데다 내일까지 대신 근무하는 약사님 모시고 몇 배로 힘든 하루를 보냈네요. 아, 원래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고 대타로 오신 분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손발이 덜 맞고 그랬겠죠? 체력 방전된

그래요. 공연 가서 또 예, 박화유빈 씨 노래 들으면서 어지러우셨겠다. 9073님, 전 오늘 정신 쏙 빠지도록 바쁜 하루를 보내고 왔어요. 장기 약조제 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몰린 데다 내일까지 대신 근무하는 약사님 모시고 몇 배로 힘든 하루를 보냈네요. 아, 원래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고 대타로 오신 분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손발이 덜 맞고 그랬겠죠? 체력 방전된...

혜은이 씨의 노래 파란 나라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3496 PD님이 골라주셨어요. 작년에 혜은이 썸머 파티 콘서트에 혼자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요. 예, 혜은이 님이 저를 보더니 나이가 젊으신 것 같은데 나 아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악수도 먼저 청해 주셔서 큰 영광이었어요. 기회가 되면 혜은이 님 콘서트 또 가보고 싶네요. 예, 저의 신청곡은 파란 나라입니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날 찍은 예, 무대 사진도 같이 올려주셨네요. 아, 너무 좋으셨겠어요. 8399님께서는 오늘부터는 세상이 좀 조용할까 싶었는데 세상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 마음이 번잡스러운 하루였어요. 아마 어제 있었던 그 선거와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른 걸 떠나서 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든 간에 좀 깔끔하게 끝나면 좋았으려만 또 무슨 또 찝찝함이 남을 수밖에 없는 또 사고가 있었죠. 아, 그건 진짜 너무 아쉽더라. 에이 참. 뭐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아 그래요. 이건 뭐 쉴드가 안 됩니다. 이건 어떤 말로도.

시끄러워질 것 같아 마음이 번잡스러운 하루였어요. 아마 어제 있었던 그 선거와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른 걸 떠나서 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든 간에 좀 깔끔하게 끝나면 좋았으려만 또 무슨 또 찝찝함이 남을 수밖에 없는 또 사고가 있었죠. 아, 그건 진짜 너무 아쉽더라. 에이 참, 뭐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아 그래요. 이건 뭐 쉴드가 안 됩니다. 이건 어떤 말로도. 자, 오늘 목요일은 내가 PD. 예, 제 노래하고 유리상자 노래 듣고 싶다고 청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예, 이게 목요일은 내가 PD 코너에는 될 수 있으면 흐르는 저 하늘을 물어치는 봄처럼 뭐니? 어떤 큰 소극장에서 소극장인데 좀 큰 소극장에서 공연해서 우리 이음 가족들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시작됐죠. 예, 김건모 씨의 아름다운 이별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자, 저희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문자 메시지 샵 0302 열려 있고요. 덩덕쿵 앱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다만 앱을 좀 까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내셔야 돼요. 퍼플님, 오늘 제가 기이한 경험을 했네요. 선풍기를 일단 틀어놓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작동하지도 않았는데 4단으로 움직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순간. 갑자기 색 1단보다 4단이 보통 센 거죠? 센 바람이 나온 거네. 신기하다. 누가 옆에서 누른 것도 아니고 뭐 그 정도는 착각 안 하실 분이시니까. 이게 예전 그 완전 버튼식 막 피아노 건반같이 생긴 그런 애들을 딱딱 눌러야지 1단, 2단 이렇게 옮겨지던 그런 시절에

작은 옥입니다. 봉숭아. 이야, 이거 짜증 부릴만 하네. 한 3년 부리면 2억 나오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네. 아, 진짜.

0: 무거운 짐이 있으면 아빠한테 미리 말하지 그랬냐 했더니 나한테도 무거운데 아빠한테도 무겁겠지 하면서 본인이 무거운 게 낫다고 직접 들고 왔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저희 가족은 자동차가 없습니다. 대신 바퀴 두 개 달린 오토바이 뿐이에요.
0: 우리 세 식구가 전부 타기엔 턱없이 부족한 유일한 이동수단입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학교 늦을 때, 병원 갈 때, 장 볼 때 오토바이를 이용했는데요. 어느 날 아들이 심오하게 말하더군요. 오토바이는 바람을 옷처럼 입고 계절을 가장 먼저 만나는 마법을 부리는 것 같아. 자동차로 절대 바꾸지 말자. 그랬던 아이가 중학생이 되더니 학교에 늦어도 오토바이는 절대 안 탄다며 학교 근처에도 오지 말라는 당부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해 무리를 해서 중고 자동차를 구매했는데요. 너무 부족한 운전 실력을 보고 아들이

찬석바라기님 편지에 이어서 김광석 씨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듣고 왔습니다. 아, 찬석바라기님께서 가족의 그 오토바이와 관련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 그 전에 일단 예, 김광석님 목소리 행복합니다. 운어님께서 자동차 없이 자라도 아이들 잘 자랍니다. 걱정 마시고 형편되는 선에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자요 해주셨고요. 푸들푸들님 정이 깊은 가족이네요. 나무님 듣는 내내 미소가 번지는 흐뭇한 사연. 세상 사랑스러운 아이 덕에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이네요 해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아까 너무 멋진 말을 뭐라 그랬어? 오토바이는 바람을 옷처럼 입고 계절을 가장 먼저 만나는 마법을 부리는 것 같다. 시인입니다. 시인. 초등학생 시인. 그런데 초등학생 시인도 피해가지 못한 사춘기. 오늘 사춘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랬던 아이가 세상에 오토바이 학교 근처도 좋아 그랬다고요? 근데 뭐 다시금 지금은 아, 내가 힘든 게 낫지라고 이렇게 다정한 아들로 돌아온 거 보니까 이 사춘기란 건 그 아이가 잠깐 뭐 이렇게 약간 삐딱선을 타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다른 자아가 들어왔다 나가는 모양이에요. 예. 우리 밖에 피디님도 따님과 대화 나는 지 두 달 넘었다고요. 밖에서 만나도 잘 못 알아보는 사이가.

아드님 간식으로 챙겨주기 좋은 떡 세트와 두유 세트 보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로 성함과 주소 알려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 주제로 이음반 편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편지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두 개 보내드리죠. 손편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541 12 국악방송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담당자 앞 자, 이음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메일 주소는 음밤 fm골뱅이 주면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에게 듣고 왔습니다. 자,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쫀디가 사비로 여러분께 커피를 쏘는 검색 없는 상식 퀴즈.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데요. 네, 우리끼리 재미로 그냥 또 한번 배워보자고 그런 취지에서 가볍게 주고받는 퀴즈니까 검색 없이 한번 찍어보십시오.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맞춰주시면 좋고요. 오늘 퀴즈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중에. 예, 답을 듣고 나면. 저도 이 퀴즈를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안 사실인데, 여러분 아카시아 꽃 아시죠? 예, 아카시아 꽃. 동구박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이것도 있고,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가요, 아가씨 극한 그 향기는 뭔가요, 아, 뭐 이런 것도 있죠. 무슨 광고도 나오는데. 아카시아 꽃은 무슨 색일까요? 엥? 왜 이렇게 쉬워? 하실 수도 있겠는데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흰색, 2번 노란색, 3번 분홍색. 1번 흰색, 2번 노란색, 3번 분홍색. 아카시아 꽃은 무슨 색일까요? 이걸 문제라고 내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샵 0302, 우물정 0302로만 보내주십시오. 요거는 컵

비틀즈의 Yellow Submarine 듣고 왔습니다. 노란 잠수함. 자, 오늘의 검색 없는 상식 퀴즈. 아카시아 꽃은 무슨 색일까요? 2196님, 노랑이요. 고급 일식집에서 아카시아

7274님, 8274님, 5784님, 7924님, 8274님, 5784님.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우리가 근심이 한자어가 아니고 한글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완전 심자가 마음심자 같은데 알고 보니 그냥 근심우라는 한자가 따로 있죠. 아무튼 근데 그게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괜히 진 것 같다고 그렇게 막 문자를 보내신 분 계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봤는데 근심은 한글이 맞더라고요. 애프터 AS까지 해드렸습니다. 정민아 씨의 노래입니다. 노란 샷세 사나이.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해금 연주자 김에라 씨는요, 전통 해금 연주의 맥을 이어오면서 크로스오버 음반도 꾸준히 발표했습니다. 2003년에 나온 첫 앨범 In Loving Memory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죠. 해금 소리는 원래 애절한 느낌이 있지만요, 김에라의 연주는 특히 해금의 그런 매력을 더 잘 살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깊고 아련한 향수를 자극하는 것 같고 때로는 가슴을 말 그대로 저미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2006년에 나온 김에라의 앨범 Scent of Wind에서 한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함께한 연주자들도 눈길을 끄네요. 피아니스트 이사오 사사키, 베이시스트 전성식, 아주 쟁쟁한 연주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음반에서 오늘 들어볼 곡은 Dream is the Dream입니다. Dream in the Dream입니다. 꿈속의 꿈. 과연 어떤 꿈일까요? 김에라의 해금, 이사오 사사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책 송지원입니다. 날씨에 우리 몸이 적응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 마음의 날씨를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한데요. 푸릇푸릇한 음악을 들으면서 뜨거워진 머리를 서늘하게 식히는 시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럴 때 듣기 좋은 음악이 바로 시원한 음색을 지닌 악기, 초록 빛깔을 머금은 듯 청량한 피리 소리가 제 기억이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 마음의 초록빛 공간을 만들어주는 음악, 평조회상 중에 첫 곡 상령산 들려드립니다. 정재국의 피리 연주입니다.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준비했는데요.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계락 사랑을 찬찬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가곡은 제목이 너무 길어요. 이런 분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서양가곡에 비하면 좀 길긴 하죠. 서양가곡은 보통 슈베르트의 보리수 이런 식으로 작곡가하고 곡 제목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창가곡인지 남창가곡인지도 밝히고 또 조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시조시를 노래하기 때문에 시조시의 첫 부분, 노랫말로 이루어진 그 제목까지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목이 길 수밖에 없죠.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계락 사랑을 찬찬. 오늘 들을 곡이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가곡 연창의 전통 때문에 여러 곡을 이어 부를 경우 곡에 따라서는 중간에 조를 미리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오늘 들으실 환계락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반은 우조, 반은 계면조란 뜻에 반우반개 환계락이란 이름이 붙여져서 무언가 복잡하게 느껴집니다만 그런 원칙을 알게 되면 사실 복잡할 건 없겠죠. 오늘 들으실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계락의 경우 이 곡의 다음 곡이 계락이어서 이 환계락, 계락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의 환계락

지정의 원리를 알려주는 그런 음악이란 의미도 있는데요. 경모궁 제례악의 경우 종묘 제례악의 보태평 중에서 희문 마들재님께서 오늘은 제가 1등을 하려고 마들재에서 상암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그런데 보뜰 마을이 훨씬 더 제례악이 제정되고 처음 연주된 건 영조의 국상 기간 3년을 지낸 1778년 5월 이후의 일입니다. 처음 번째 줄에 앉아 계시고요. 보뜰 마을님 아직 안 오셨어요. 네, 이런 선한 경쟁심 좋습니다. 이어서 노랫말이 없어지고요. 기악으로만 연주되고 있습니다. 경모궁 제례악 듣겠습니다.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영조의 국상기간 3년을 지낸 1778년 5월 이후의 일입니다. 처음에 이휘지가 경모궁 악장을 지었고요. 1809년에 남공철이 개작해서 제례악이 연주됐습니다만 오늘날에는 노랫말이 없어지고요. 기악으로만 연주되고 있습니다. 경모궁 제례악 듣겠습니다.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후반부에서 태평소 소리 들으셨을 텐데요. 정대협 중에 태평소를 쓰는 단 세 곡이 있죠. 소무, 분웅, 영관 이렇게. 마지막 곡이 영관이었는데요. 끝부분에서 대금 10차, 이 징소리 10번까지 듣고 마무리됐습니다. 정대협 중에 태평소를 쓰는 단 세 곡이 있죠. 소무, 분웅, 영관 이렇게 세 곡이 태평소를 쓰는데요. 경복궁 제례악은 이 중에서 소무와 영관의 음악을 바탕으로 만든 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곡이 영관이었는데요. 끝부분에서 대금 10차, 이 징소리 10번까지 듣고 마무리됐습니다.

먹다가 죽었다는 이 수양산 이야기로 시작해서 역사 속의 몇몇 인물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내 자연의 아름다움도 노래하고요. 우리 인생이 허무하니까 오늘같이 좋고 좋은 날 만나서 마음껏 놀아보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 수양산가 듣겠습니다. 이동영의 노래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2가사의 하나 수양산가 들으셨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정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객 이동영의 노래였고요. 부산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007님께서 내일 국악의 날이네요. 환경의 날이기도 하죠. 생각의 향기가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하나뿐인 제 동생 생일이기도 해요. 내일은 여러 가지로 기쁘고 의미 있는 날이네요. 벌써 마음이 들뜨고 바빠져요 하시면서 동생과 함께 찍은 다정한 모습의 사진도 함께 올려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내일 정말 의미 있는 날이네요. 동생분의 생일을

여민락 영 혹은 볼영 아명으로 태평춘 지곡 함께 하셨는데요. 양주 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공연이 예정돼 있었는데 혼자서 비대면 공연을 하는 바람에 적지 않이 실망했다. 그 즈음 무용수로서 다음 단계를 위해 무언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굿볼이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 연구를 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지도사 자격증도 땄다. 무용수라면 무용수의 재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박기량은 코로나 시기에도 여러 일들을 하면서 지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제2의 삶을 계획했다. 2023년 8월에 국립무용단 단원의 삶을 마무리하고 국립남도국악원에 안무자로 지원을 해서 출근을 시작했다. 18회 동안 국립무용단이란 조직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제는 안무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 특히 국립남도국악원이 있는 진도 지역은 아버지 박병천의 고향이기도 하고 진도 씻김꽃이란 보물을 안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그곳에서는 무언가의 정점을 찍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지원했던 것이다. 박기량은 그곳에서 무용극 혹은 춤음악극이란 새로운 작품을 구상했다. 당금액이 설화를 소재로 한 성악, 기악, 무용이 어우러지는 작품으로서 진도 씻김꽃이라는 예술성 높은 자원을 활용한 작품이었다. 국립남도국악원의 무용단, 성악단, 기악단과의 협업에 의해서 총체적인 무용극을 만들어냈다. 당시 국립남도국악원의 당금애기 설화 무용극은 인기리에 공연이 됐고 그 공연은 큰 보람이 되었다. 박기량은 올해 3월 31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무용단의 예술감독으로 첫 출근을 시작했다. 올해가 40년차 되는 긴 역사의 독자적인 무용단이라 전통춤과 창작춤 모두 잘하고 있고 열정도 있으면서 차분하고 잠재력이 많은 단체이다. 매주 목요일에 목요상설 무대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올리고 있으며 이후에도 여러 작품이 예정돼 있다. 올해 10월 25일에는 국립무용단이 기획하는 전통공연에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무용단의 춤이 박기량의 안무로 공연될 예정이다. 지난해 1월에는 팀 바루의 창단 공연 무대를 올렸다. 팀 바루는 박기량이 영산제 이수자 수범스님과 동해안별신꽃 전승교육사 정연락 그리고 동해안별신꽃 홍효진 무녀와 4인이 조직한 팀이다. 팀 이름 발우란 각자 크기가 다른 수행의 그릇을 상징한다. 멤버들이 저마다 다른 그릇에 자신만의 기량을 다해 세상에 온기를 담아 세상에 되돌려주고자 하는 뜻에서 만들었다. 수익금은 모두 기부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 작품은 5월에 프랑스 김해박물관 초청 공연으로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프로그램에는 진도 씻김꽃과 동해안 별신꽃 영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 들으셨는데요. 성금연의 가야금 지영이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무용과 박기량의 추천 음악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무용가 박기량, 그는 3살 때부터 무용학원을 다녔다.

박병천의 구음, 무장고 풀이 들으셨습니다. 2007년에 있었던 박기량의 살풀이 춤 공연에 아버지 박병천이 구음으로 직접 반주를 해주셨는데요. 이 음악 들으면서 그 공연의 장면을 회상하게 되네요. 무용가 박기량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학교에서 창작 무용 작품을 만드는 과제가 있었다고 해요. 시를 하나 선정하고 음악을 골라서 맞는 주제로 무용작품을 안무하고 춤을 추는 시험이었는데요. 당시에 박기량은 아버지 박병천의 이 곡 무장고 풀이를 음악으로 쓰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시를 직접 써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은 무용가 박기량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에서 오늘은 무용가 박기량의 삶과 예술 세계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박기량은 국립무용단의 단원, 국립남도국악원의 안무자에 이어서 올해 3월 31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무용단 예술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무용단에서 18회 동안 무용수로 활동하다가 이렇게 안무자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부친 박병천 명인의 예술성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그가 하는 작품에서도 깊은 예술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의 예술감독으로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펼쳐나갈 그의 행보,

오래전에 녹음된 자료였죠. 반주도 자연스럽네요. 남도 오래전에 녹음된 자료였죠. 반주도 자연스럽네요. 남도민요 세타령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세 분의 젊은 음성 들을 수 있었는데요. 김경희, 김소희, 성창순 세 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긴 역사 속에는 늘 음악이 함께 했는데요. 음악마다 용도도 다르고 내용도 저마다 달랐지만 늘 우리 곁을 지켜온 음악이란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우리 곁에 있었던 음악이라서 세월이 흐르면서 예전의 모습과 달라지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했는데요. 음악이 살아있는 유기체라서 그런 거겠죠. 그런 우리 음악이 만들어낸 시간의 무늬를 감상할 수 있는 송지원의 국악산 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밉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맑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 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삼강도 모르고 오른도 모를진데 형제윤기인들 알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놀부가 심술이 나가지고 지 동생과 견속들 밥 먹는 것이 꼴이 보기 싫어. 오늘 그냥 밥 먹은 집에 내 쫓아왔다고 생각하고 강호령이 나오는데 너희는 흥보야! 흥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형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불렀다. 너희는 거기 앉거라. 너는 밥만 처먹으면 구레이 돌듯 슬슬 돌고 골패나는 꼴 꼴보기 싫어 못 보겠구나.

같이 먹고 싶고 수군도 한번 세상 풍토를 몰라.

곳으로 갈고 갈 곳이 마련하구나. 아서라 산중으로 가게야. 산중에다 사자원들 맹물이 귀가 이겨가 살 수 없고 아서라 도방도 가야. 이런 산이 강정이 삼포주사버서 도방에가 싸지 않은

홍보 견속도는 성형도 복도촌이라는 곳을 당독하야. 빈집안판 의지하고 근거지 지낼 적어. 철 모르는 자식들은 부모를 조르는디. 한 놈이 나앉으며 어머니 나는 그 육개장국에 쌀밥 한 그릇만 말아주오. 또 한 놈이 나앉으며 어머니 나는 그 호박떡 한 시리만 해주오. 호박떡은 더워도 달고

밤이 들어 남보기로 내 집 흉만 터나니 우리 집을 마오. 나 저 읍내 좀 다녀올라네. 읍내는 뭐다기요? 그 품팔이도 있는가 좀 알아보고 와야지. 여보 영감, 해당 족하지 마시오. 우리 형상방하고 누가 품이나 무엇을 죽었소? 하지 마시오, 큰일이오. 방경 맞은 예 편내 같으라고. 아직 나가보지도 안 했는지 연병으로 자빠졌네, 그리. 흥보가, 읍내에 나왔다가 마침 호방을 만났다. 호방한테 이리.

0: 쉬요 이리 오라는 이리 와요 흥보가 좋아라오 여보 난 양기 들어 온나 우리 집으로 서가자 저희 집 먼저 쌀지구를 가진 군 부의 공명 깨우튼 고라 냉사로 꿀라 솔레 밖에 저런 동굴동굴 생긴 군 갔다 오다가 생긴 군 이리저리 생긴 군 이놈의 돈에 몰랐소 잘못되었소 이리구시오 이리구라는 이리와요 흥보가 좋아라오 여보소 마누라 이거 마누라가 좋아라 어디든 어디든 돈 봅시다 돈 보아 돈이라니 웬 돈이오 일수돈을 얻어왔소 월주체에 반수돈을 얻어왔소 돈이란 말이 웬 말이 아기도세 아기오세 우리 채소대 동하야 공지에 돈이 생기는데 돈이라니 웬 말이오 생일생제가 안기였던 무서운 형제가 생기였소 어디 봐요 돈다 돈 보기 전에 말이여 내가 숨가쁜 게 무리난 걸
1: 먹고 쓰고 먹어야 돼
0: 아 이영감 이 돈이 뭔 돈이야 말이오 여보 마누라 이 돈이 다른 돈이 아니라 이곳 좌수가 배경령 문의 앞에 갔는디 좌수 대신 권장 10집안 딱 맞으면 내 안기에 성냥씨 30냥을 주고 우선에 말 타오라고 와서 딴 냥을 딱 주길래 내가 대신 가기로 이거 받아왔은게 내가 말 타고 할 수 있겠는가 정경이 말이 있은게 정경이 말로 갔다 오고 이 돈 가지고는 쌀 팔고 고기 사서 육죽을 둘그름이 쏴가지고 새끼들하고 각시 각기냐 한 통서 먹어보시. 흥부 마누라가 이 말 듣더니만은 중한 가장 내품 팔아 먹고 산다는 말은 고군천지 지음이라. 아! 한 번만 유로로는 니

0: 흥부가 화를 내면 시끄럼 이 사람. 아 이 사람아 쓰잘데 없는 이 볼기 두었던
1: 팔자요가 어디 왕실의 높은 집에
0: 그러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게. 나 다녀오면서 아버지 백년가시오 오냐 간다. 아버지 그 백년가시거든 그 밥하고 떡 좀 사다 주시오. 아 사주고 말고 내가 사갖고. 아 지금 밥을 지금 먹고 백년길로를 떠나는데 올라갈지 진실이야 다 오르바로 온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은 팔자요가 어디나 힘써를 배워 용자 못을 굴려 사령이 이리가 박응불한 손턴 사그람이라 별벌 벌벌 들려서 들어간다. 흥보가 삼목구를 딱 들여다 본게 아니 전부 보리장을 내놓고

자식들이 늘어앉아 밥 달라고 우리 자식은 떡 싸주마고 달래놓고

저런 저거 침몬들을 당도니 그때요 흥부만월에는 자기 영감 병영가신우에 후원을 지응했을고 청화소를 바쳐놓더니 비난이다.

0: 뒤북대기 가서 전국까지나 얻어오시오.
1: 그렇지.
0: 그 자네 말은 좋네 말은. 그 가가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전국까지나 주시면 좋지만은 그 보리만 주면 어떻게 하는가.
1: 그렇지.
0: 아이고 여보 영감. 아우리 없는 집 살림에 보리 차고 쌀 찾겠소.
1: 그렇지.
0: 아이 보리라도 많이만 주면 좋지라.
1: 아 그렇지.
0: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 이 사람은 누가 먹는 보리 말인가? 응? 그 자네가 그 지리산 몽둥이 보리는 자네가 몰라? 응? 그놈으로 나를 탁 때리면 내가 쭉 뻗을 거 아닌가? 속담에 매 맞는 걸 보고 보리 타작이라는 것이 어이 없구나. 영감, 설마 안들 그럴 리가 있겠어. 어서 다녀와 보시오. 그 대처 마누라 말이 꼭 옳네. 그러면 내가 후딱 다녀옵시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부 차림이 볼짝이며 다 떨어진 헌도포 밥풀관자 종우당 또 뒤통나게 요란해 성지 아침 추구

0: 사람이 대경 칠색을 하며.
1: 안 좋게
0: 가 흥보라니. 여보시오, 내가 구대차 독신으로 내려주는 삼척 동작하다 하는데 어린 동생이라는 게 말이오. 그 참 미친놈이라고. 아마도 집을 잘 못 찾은 모양인 게 저 제놈으로 가보시오. 그거 저 황봉과 뭔 것이 하나가 있어. 흥보가 빌면 될 줄로 알고 도서

的。목숨이 여태

물물 차가 어찌 않지 뭘 그저

지드거든 한말만 두시고 부디가 드거든 두

0: 네 말을 듣고 보니 상당히 불쌍하게 되었구나. 응? 그리여, 그러면 내가 너를 돌이옴 주마. 흥보 좋아라고. 아이고 형님, 그 흉년 곡식으로 늘려 먹기는 쌀보단 보리가 훨씬 낫답니다, 형님.
1: 그렇지.
0: 그놈 늘려 먹는 속 도저구나. 그럼 그렇게 해라. 너희놈 마당새야! 그 뒤 곳간에 가면은 그 쌀쟁이는 쌀곳간 있지야.
1: 그렇지.
0: 쌀로 그냥 한 두 가마니 드릴까요? 어? 너도 가만히 있어. 그리로 지내가면은 그 보리쟁이는 보리곳간 있지야.
1: 그렇지.
0: 보리로 한 서너 가마니 드릴까요? 금방진 놈 가만히 있으란 게 이놈의 자식 눈구녕을 안 빼버려.
1: 오, 있다. 아, 있어.
0: 보리로 돌아가면은 작년에 지리산서 박달방향이 하려고 처음 번목이 한 서너 개가 있느니라. 오늘 한 놈 10쿨럼 있다. 대문을 딱딱 걸어 잠궈 놓더니 놀부가 흥보를 때리는디. 놀부 놈.

쌀기론 이 팔자라 나랑 서비는 유리하고 마당에 큰 누영 바보

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세종대왕께서 남긴 것 가운데 여밀락이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를 한자로 풀어보면 백성과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맞는 국악의 날입니다. 국악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아유 우리 음악인 건 알죠. 그런데 어려워. 아 너무 어려워. 그렇게 오늘은 두 번째 맞는 국악의 날입니다. 국악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아유 우리 음악인 건 알죠. 그런데 어려워. 아 너무 어려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판소리, 산조, 정악, 민요, 농악 뭐 다 익숙한데 막상 가까이 다가가려면 벽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다가갈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 네. 하지만 국악은요 원래가 어려운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논두렁에서 모를 심을 때 허리를 펴게 해주던 노동요였고요. 마을 잔칫날 어깨춤을 불러내던 풍물소리였습니다. 또 긴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내며 서민의 고된 삶을 달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자, 여밀락, 백성과 더불어 즐기는 음악. 그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 저희도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 봅니다. 우리 음악이 더 많은 분의 일상으로 전해지도록 국악이 오늘

오늘의 첫 곡, 해령 서유라 주곡이었습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정악단이었습니다. 오늘은 6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두 번째 맞는 국악의 날 아침이고요. 앞서 그 세종대왕의 음악 여밀락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은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팔도 마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주 대사슴놀이가 펼쳐지고 있는 문화의 고장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태평가 뱃노래 자진 뱃노래입니다. 노래의 박선웅 외 여러분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절될 뻔한 우리 음악의 맥을 잇기 위해 20세기 후반부터 많은 분이 주희 연주자는 영화 쌍화점 그리고 드라마 천추태우 같은 작품에서 비파 지도를 맡았던 실력 있는 연주자입니다. 전통을 복원하는 연구에 힘쓰면서도 대중에게 비파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왔는데요. 오늘 들으실 수령음은 비파와 생황, 단소가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늘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네 충심은 그러하나 세상에 나가면은 인간의 진미가 된다 하니 내 너를 보내고 어찌 안심할손가. 별주부 여짜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에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오니 무슨 봉패이 싸우리까 마는 수극의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글랑은 그리하여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라.

평시조 자네 집 술 있거든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김영기였습니다. 다음 곡은 일부 마무리 곡인데요. 대취타 무령지곡입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정악단입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마련되어 있고요. 금요일 코너 팔도 마실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성필이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막내 동생이 돼서 누님 형님들을 모시고 팔도 방방곡곡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오늘 가보실 곳, 이 도시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참 많습니다. 전통과 멋의 고장, 대사슴놀이의 고장, 또 맛의 고장. 네, 오늘은 전북 전주로 가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 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도록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1: 문 엽쇼 문 엽쇼 수문 장군 문 엽쇼 만인간 들어가고
2: 그렇지
1: 만고 복덕을 태산같이 두리도동실 가득 싣고서 요이스카가 들어갑니다.

2부 첫 곡 유히스카 길로리였습니다. 연주의 유히스카였습니다. 관람 가능합니다. 이어서 부산입니다. 부산에서는 오늘 저녁 7시 30분 국립 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남사당 놀이 바우더기 밥마실 공연이 열립니다. 이 공연은 풍물놀이와 줄타기, 인형극까지 남사당 놀이의 흥겨운 여섯 마당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시간입니다. 서울 국립국악원 공연들도 차례로 이어지는데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악주간 기획공연 산조와 또 국악명상공연 관조나를 비추어보다 이 공연이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또 6월 11일과 12일

0: 전국의 국악축제 제52회 전주 대사슴놀이가 6월 8일까지 펼쳐질 예정이거든요. 판소리 명창부 장원에게는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명실상부 최고의 등용문입니다. 귀가 호강하는 소리판 구경, 이번 기회에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전주에서의 첫 번째 발걸음은 한국도로공사 전주 수목원입니다. 여기는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어찌나 야무지게 잘 해놨는지 발걸음 닿는 곳마다 초록나무와 꽃들이 반겨줍니다. 특히 지금 딱 이맘때 가시면 그 장미의 뜨락이라고 있거든요. 그곳엔요 형형색색 장미가 만발해 있고요. 그 옆으로는 하얀 눈꽃이 내린 것처럼 공조팝 군락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인생사진 한 장 꼭 남겨야 되는 곳입니다. 자, 수목원에서 눈 호강하셨다면 이제는 입이 즐거울 차례죠. 전주, 네, 뭐 음식 솜씨 좋기로 온 세상이 다 아는 곳 아니겠습니까? 우선 점심으로 뜨끈뜨끈하고 시원한 콩나물국밥, 아니면 입안에 착착 감기는 전주 비빔밥 한 그릇이 제격 아니겠습니까? 자, 식사하시면서 네, 음악 한 곡 듣자고요. 그리고 전주의 숨은 명소와 밤 풍경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창작 판소리 전주 팔경 유람가 들려드립니다. 소리의 김민영, 북의 유경수입니다.
1: 한벽에 기댄 몸이 세류 억류 들이켠듯 걱정 근심 사라지고 정신이 청연하여 시절이 다가오니 호연지기 겨루리라. 한포

있는데요. 이 전동 성당은 회색과 붉은색 벽돌 외관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한국의 초기 천주교 성당 가운데 매우 아름다운 건물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그 형님 누님들, 그 전주는요, 해가 진 다음부터가 진짜 백이라는 거 아실랑가요? 요즘 전주에서 가장 낭만적인 곳 연화정 도서관 들어보셨습니까? 그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연화정 도서관은요, 덕진공원 한가운데 둥실 떠있는 한옥, 우리 한옥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로구나, 절로 감탄의 소리가 나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들어오시면요, 보겠습니다. 이 연화정 도서관은요, 덕진공원 한가운데 둥실 떠있는 한옥 도서관입니다. 여름 초입이 되면 호수를 가득 메운 연꽃과 연잎이 창너머로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낮에 봐도 우아한 이 한옥 서관은 밤이 되면요, 은은한 조명이 탁 켜지면서 마치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온 듯한 황홀한 야경을 선사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시원한 분수쇼와 함께 미디어 파사드까지 펼쳐진다고 하니까 이 순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야경을 보신 후에는 전주 마실, 전주만의 독특한 문화인 가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맥은요, 가게 맥주의 줄임말입니다. 네. 동네 자그마한 슈퍼 평상에 앉아 시원한 맥주 한 잔을 가볍게 기울이는 거죠. 특히 연탄불에 포슬포슬하게 구워낸 고소한 먹태. 크, 설명 생략입니다. 네, 말해 뭐 할까요? 직접 드셔보시면 알 겁니다.

0: 광주 명창의 숨결을 다시 느껴볼 수 있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국악방송의 제2회 국악의 날 특집방송.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두 번째 맞는 국악의 날입니다. 우리 음악 국악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음악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 속에서 불리고 한국인의 손끝으로 이어지고 또 한국인의 마음을 건너오며 오늘까지 살아온 소리이지요. 오래됐지만 낡지 않은 음악, 오래전부터 불려왔지만 지금 우리 일상에도 여전히 다 있는 음악, 익숙한 듯 새롭고 조용한 듯 깊게 울리는 음악, 바로 우리 음악 국악입니다.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함께 해주십시오. 어떤 국악, 어떤 국악인을 좋아하는지 사연으로 만납니다. 창호이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있을 겁니다. 채널 추가해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태용, 박일심 두 분이 함께 소리합니다. 경기민요 창부타령 듣죠.

전태용, 박일심 두 분의 소리로 경기민요 창부타령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이들인 햇살, 오늘은 어떤 국악, 어떤 국악인을 좋아하시는지 국악의 날을 맞아서 이러한 질문 드렸고요.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3236님, 저는 경기민요 태평가를 좋아합니다. 라디오로 처음 들었는데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이 대목

하여 별주부 세상에 나왔는디 정신없이 도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멀리 군으로 우뚝 튀는 통끈 입은 방끈, 아 저놈이 바로 도끼였다. 이에 별주부 하는 말이

제 나이 아버지가 된 지금입니다. 그 시절 부모들의 길을 살려주던 그 개그 프로그램이 문득 생각이 나고요. 제 어린 시절 안숙선 선생님도 TV에 참 많이 나오셨지요. 그 시절에는 인기 있는 판소리 명창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신영이, 안숙선 그두 분뿐만 아니라 박동진, 조상현 선생님도 이어서 생각이 납니다. 판소리의 소중함

0: 그러니까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신나는 음악 이종훈님 마음에만 담아둘 순 없겠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관의 소리로 배뱅이 굿 배뱅이 태어나는 대목입니다.
1: 순서

양구 외철 쭉쭉 돌아가만 바랬는데 주다 보느냐 마나금 전봉은 나르구 보살피니 백살이 되이라. 이렇게 명산에 찾아가서 매일같이 빌었더니 지세이면 감천이라고 집집마당 하나씩 나긴 나는.

0: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1: 자, 이번 주 드리는 전시회 선물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고야의 일생을 단독 조망하는 전시인데요. 세계적인 거장 고야가 던지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 스페인의 거장 이

0: 중에서 국악인의 특집 방송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명인이 온다 2. 2번.
1: 자, 이쯤 되면 답을 거의 알려드린 것 같네요. 보기 가운데 국악방송이 준비한 특집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0: 모차르트와 베토벤, 데타 꼬미주, 국악의 날인데 혼자 딴 세상에 있는 걸로다가 골라보세요.
1: 네, 오늘은 창호가 국악의 날을 맞아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특집 프로그램에 대한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집 안 2번 특별 좌담회, 3번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4번 모차르트와 밤밤밤밤 베토벤. 이분들도 국악을 알았으면 정말 좋아하실 텐데. 자, 국악의 날 특집인데요. 혼자 다른 음악 교과서에 나온 분들이 확실하게 들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샵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 선물 많이 준비했습니다. 문제 많이 맞춰주십시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이생강의 피리 연주, 임동창의 피아노 연주로 런던 데리 에어 듣고 오겠습니다.

이생각 명인의 피리 연주, 임동창의 피아노 연주로 런던 데리 에어 함께 들어봤습니다. 광주에서 준비한 특집 방송에 이생각 명인이 또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자, 창호의 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국악방송이 준비한 특집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는 문제였어요. 보기 1번 명인이 온다 2, 2번 특별 좌담회, 3번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4번 모차르트와 베토벤이었습니다. 정답 많이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을

다들 축하를 하는데 저만 서럽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드님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도 자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이면 또 일어났을라나요? 문자 보내주신 게 7시 42분인데 아 눈에 밟힙니다. 어떻게 제가 아들 성대모사라도 해서 축하드려요? 엄마 생일 축하해. 축하드립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8분 03초 지나고 있습니다.

표정 국악 비단의 새날 새아침 듣고 왔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생선 작가 오셨네요.

0: 줬나요?
1: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혹시 제안
0: 아
1: 국악의 날인데 국악과 어울리는 장소가 없을까요? 아, 라는 제안을 주셔서
0: 청류형이었네요. 슈드
1: 네, 네 슈드였습니다. 해부트가 아니고 슈드였기 때문에 네 그동안 잊고 있고 언젠가 하고 싶었던 진도 국악원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0: 오 좋습니다. 네 국악원 우리나라에 몇 곳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1: 저는 국악원 좀 전문가예요.
0: 뭐 또 전문가? 또 잘난 척.
1: 네, 네, 우리나라에는 국악원이 4개가 있고요.
0: 예.
1: 지금 5개가 될 거라고 전 알고 있어요. 곧 우와. 1개가 더 늘어난다고.
0: 그런 일까지 알고 계신다고요?
1: 네, 우선은 국립국악원 서초동에 있죠.
0: 있죠.
1: 네, 그 다음 두 번째 남도국악원.
0: 남도국악원.
1: 바로 진도입니다.
0: 예.
1: 그 다음에 부산국악원.
0: 우와.
1: 부산에 있습니다.
0: 진짜 아시나 보다.
1: 네.

0: 아파요.
1: 그러니까 슬픈 거 보면 아파요. 그 말 안 해줘도 예. 아, 뭐지 딱 하고 그 정서가 있나 봐요. 한이라는
0: 있나 봐요, 있나 봐요. 예. 막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막 공부하고 알려고 이해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것들을 우리는 예. 그냥 한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냥 알게 돼버리는.
1: 아 그게 진짜 이게 코리안 소울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악기 소리가 엄청 크다는 걸 또 알았어요. 타악기도 그렇고 예. 그런 관악기도 그렇고 되게 하면서 하는데 그리고 무대가 굉장히 컸거든요. 예. 진도 국악이 엄청 시설이 좋아요.
0: 와, 건물이 큰가요?
1: 큽니다.
0: 커요?
1: 네. 이야. 그리고 경치 좋은 데 딱 있고
0: 우와.
1: 전기 충전할 수 있는 그 전기차 충전기도 있고 그거 꼭 필요하거든요.
0: 전기차 없으시잖아요. 아,
1: 그래도 전 그거부터 하긴 해요. 언젠가 전기차를 살 거니까.
0: 아하 네. 그렇구나.
1: 네. 그리고 거기 국악원에 가면 제가 알기로는 입장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예.
1: 그냥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0: 우와.
1: 근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러면 진도 국악원에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공연이 있거든요.
0: 상설 공연 같은 네. 게 있나 보네요.
1: 누가 보러 올까? 마을 사람 전국에서 그 공연을 다 보러 오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럼요.
1: 그러니까 국악 매니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0: 네.
1: 사실 따지고 보면 펜타포트나 락 매니아들보다 더 많은 거예요.
0: 저변은 더 넓다.
1: 저변은 더 넓어요.
0: 겉으로 막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1: 네, 우리한테
0: 드러나야
1: 너무...
0: 됩니다. 이제는 국악의 날.
1: 국악의 날.
0: 국악 화이팅.
1: 네, 화이팅.
0: 예.
1: 네, 그래서 오늘 진도 국악원을 해준 걸 우리 국장님이 아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0: 본부장님도 아실 겁니다.
1: 네. 네. 문자가 와요. 너무 친절하겠지. 우리가 어디 가면 뭐 먹고 어떤 집은 뭐 먹고 맛집이 있는 것처럼 대표 음식 있잖아요. 그걸 봤더니
0: 예.
1: 뭔가 제 저의 안목이 한층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0: 아, 이건 진도 가서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군요.
1: 아 그러니까요.
0: 진도 국악원에서 공연을 보는 것.
1: 네. 그리고 뭐 많습니다. 뭐 네. 맛집도 많고 막 있는데 우리가 밥만 먹고 삽니까?
0: 이분 이게 문제야. 네. 이게 먹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네. 정말 밥만 먹고 사시잖아요.
1: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작가님도 그렇게 거기서 뭐 먹어봤냐고 물어보는데 무슨 이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고
0: 저는 방건조한 네. 갑오징어를 먹어봤거든요. 진도에서 네. 진도에서 난 거를 목포에서 먹었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1: 네.
0: 진짜 이런 두께에 방건조 오징어가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고소하고 쫄깃하고 맛있었어요.
1: 아, 진도가
0: 이런 걸 얘기 좀 해주십사.
1: 진도가 갑오징어가 유명합니까?
0: 아, 그렇더라고요.
1: 아하. 네.
0: 다른 거 뭐 밥은 먹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뭐 그냥 햄버거 먹고 뭐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1: 칼국수 먹었던 것 같은데.
0: 진도 칼국수?
1: 아니 그냥 칼국수요.
0: 진도에서 먹으면 진도 칼국수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진도 칼국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그것도 먹었어요. 꽃차.
0: 꽃차?
1: 예. 네.
0: 정말.
1: 그 거기도 야생화로 만든 차 같은 거 먹었었는데, 예. 네. 거기서 그런
0: 맛있던가요?
1: 거. 근데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네. 뭔가 맛집에 가면 강요하는 분위기. 이걸 맛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맛있었다고 주인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 분위기도 저는 좀 불편해요.
0: 아, 그 거기 사장님들이 그런 걸 기대를 좀 하시는 눈치다.
1: 예. 네. 아, 근데
0: 남도는 다 모든 다 맛있으니까.
1: 아, 맛있죠. 반찬이 한 40개 나오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그걸 얘기해 달라니까요.
1: 아, 네. 그런데 좋았어요.
0: 아, 끝.
1: 네. 근데 그런 맛있는데 어떻게 제가 방송도 이렇게 어이가 부족한데 그 어떤 음식을 하나를 가지고 꽃차를 가지고 이거를 평가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제가 나름 작가인데도 차라리 글로스라고 하면 쓰겠는데 말로 하라고 하면 못 하겠는 거예요.
0: 맛있었습니다. 맛있었다 하면 되죠. 그 추임새를 넣어서. 우와 진짜 맛있네요. 어머머머 맛있다.
1: 전 그렇게 그럴 정도로 맛있진 않았어요.
0: 그러면 어느 정도로 맛있었어요?
1: 아 그냥 아 근데 좀 이 돈만 할만하네. 그렇지만 매일 마시고 싶진 않다 뭐 이런 느낌.
0: 그렇구나.
1: 그런데 이렇게 선물로는 많이 사왔어요.
0: 잘하셨습니다. 진도 하면 진돗개 네. 빼놓을 수 없는데 진돗개 봤어요?
1: 봤죠.
0: 우와
1: 진돗개 훈련장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공원이 있어서 거기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개가 진돗개가 이렇게 묘기 부르고 하는 것도 다 보여줘요.
0: 우와, 아, 아예 그런 시설이 있나 보네요.
1: 네, 그러니까 진도 공원이 있어요.
0: 진도 공원?
1: 네, 진돗개 네. 공원.
0: 와,
1: 거기 최고입니다. 꼭 가보셔도 되고요. 근데 아셔야 좀 가시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 개를 같이 여행하시는 반려견이랑 여행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네. 진도에서는 그거 좀 철저해요.

0: 아,
1: 그러니까 혹시 모를 그런 것들 때문에
0: 네. 견종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1: 예, 견종을
0: 입장이죠.
1: 지켜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0: 네.
1: 이거 꼭 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0: 아.
1: 모든 분들이 그 우리 또 애견인들은
0: 다
1: 끈합니다.
0: 하죠.
1: 리드주를
0: 네.
1: 합니다. 근데 딱 보면 요즘에 진도개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 거 아시죠?
0: 그래요?
1: 엄청 유행이에요. 아, 제
0: 오.
1: 알고리즘에만 뜨나?
0: 아니, 너무 그렇게
1: 해외 감동.
0: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감동 사연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0: 아, 그래요?
1: 진돗개가 이렇게 뭐 캐나다에 가가지고 야생 개나 곡그 물리쳤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근데 딱 보면 엄청나게 새끼들 봤는데 순해 보여요.
0: 오,
1: 예. 네.
0: 예쁘죠.
1: 근데 크면 엄청 다리도 길고 뭔가 좀세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개가 되더라고요.
0: 와,
1: 그 털은
0: 그렇군요.
1: 많이 빠집니다. 네.
0: 자, 음악 한곡 듣고 와서 생선 작가의 진도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오,
1: 네.
0: 오갑순과 문화생?
1: 네.
0: 이팀 이름이에요?
1: 네, 오갑순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가야금 명창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
0: 가야금
1: 있거든요.
0: 병창으로.
1: 병창입니까?
0: 네.
1: 병창하고 명창하고 틀리시 분이.
0: 명창은 소리를 잘 하시는 분이고, 가야금 병창은 가야금 연주하면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듯이. 저는
1: 아.
0: 기타 병창을 하는 거고요.
1: 아, 그럼 이한철 병창이네요?
0: 기타 병창을 하는
1: 아,
0: 거죠, 제가.
1: 기한철. 예.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병창과 명창의 차이예요. 저 진짜 처음 들어봤네요. 아, 진짜 몰랐어요.
0: 자,
1: 예.
0: 어쨌든 뭐 오늘도 또 압니다. 국악에 대해서 1도 몰랐는데 이제 4를 알게 됐어요.
1: 네.
0: 네.
1: 그래서 오갑순과 문화생이라고 해서
0: 네.
1: 그 오갑순 선생님이 가야금 병창하시는 분인데 소리도 하시잖아요.
0: 네.
1: 제가 알기로는 엄청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음반 그 회사에서 일했을 때 예전 제가 일하던 음반 회사에서 이 앨범을 냈더라고요.
0: 오.
1: 그 굉장히 희귀한 앨범이어서 딱 들었는데
0: 네.
1: 들어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에 뭐 퓨전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요즘 국악들도 많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그런 국악의 시초이지 않았을까?
0: 오, 저도 살짝 들어봤는데
1: 네.
0: 막 소울 비트에다가 얹은
1: 네.
0: 신민요더라고요.
1: 네. 그리고 노래 제목도 아우라 장난 아니에요.
0: 뭐예요?
1: 진짜 사연 있어 보여요.
0: 어, 그래요? 네.
1: 진여사의 여승.
0: 진여사?
1: 예. 네. 김여사, 진여사는 아닌 것 같고요.
0: 진도?

0: 진도? 네. 진도라서 진도인가요?
1: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0: 아니요. 네. 네. 여승은 뭐죠? 여승?
1: 여자 승려를 말하는.
0: 진짜요? 진여사의 여승.
1: 네.
0: 우와, 가사 내용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1: 가사 내용은 잘 안 들려요.
0: 아 그래요? 네. 아유. 오갑순과 문화생의 진여사의 여승 듣고 오겠습니다.

0: 어르신들이 뭔가를 그 북이라고 하나요?
1: 예.
0: 저런 걸 뭐라고 하죠?
1: 소리북?
0: 소리북.
1: 예.
0: 소리북을 가지고 막 연습을 몇 명이서 하고 계세요. 그리고
1: 오오.
0: 가운데는 어떤 진짜 마을 이장님처럼 생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문화재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무형 문화재. 그래서 저는 이제 소리 한다기보다는 그거 딱 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1: 네.
0: 그 젊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그 어르신한테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는데 진짜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그냥 어르신인데 건장한 사내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문화재.
1: 문화재이셨다. 와, 진짜
0: 그러니까
1: 그런
0: 그쪽이 이제
1: 의미가 있군요.
0: 농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명해서 우리나라 실제로 무형 문화재들 중에
1: 예.
0: 그런 농악이라든가 그런 것들 중에서는 진짜 어르신 그런 전문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0: 진짜. 그리고 그 옆에 송가인 이모님인지 어머님이 하시는 커피숍도 있어요.
1: 우와.
0: 근데 거기 예. 주차장에 전국에서 온 대형 버스들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로수길로 딱 오는데 스피커들이 있거든요.
1: 예.
0: 송가인 씨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1: 진짜요?
0: 근데 이걸 제가 비운거나 뭐 비꼬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길이 진짜 예뻐요.
1: 아.
0: 그러니까 송가인 씨가 진도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사랑받는 뮤지션이잖아요.
1: 예.
0: 거의 뭐 국악계의 이한철이잖아요. 아,
1: 오늘 말 좀 멘트 좀 좋으신데요.
0: 네, 아유 잘 충성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진짜 송가인 그 길이 꼭 가보셔야 돼요. 예. 아, 근데 우리 예쁘다.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네. 진짜 그걸 보러 가십니다.
1: 네. 아니 뭐 수원에 박지성 길도 있고요.
0: 예. 네. 네. 그리고 뭐 김광석 길도 있고, 그다음에 네, 둘리 길도 있고.

0: 그런데 중간중간 들어가서 어디 가서 내려서 뭘 보는 게 아니고 거기 내려서 그 근처 지나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에 기차나 이런 데 타면 목적지에서 목적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만 바로 가는데 네. 중간중간 들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전 다음에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도 가려고요.
1: 오, 좋네요. 네. 오토바이로 하는 전국 일주.
0: 아, 저 알러브 진도입니다.
1: 와, 하,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진도 사랑 듬뿍 가지고 오신 생선 작가와의 이야기 오늘 이제 시간이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가지고 오신 노래 한 곡 더 들으면서 생선 작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떤 거 가지고 오셨나요?
0: 제가 유일하게 이제 아는 국악 두 곡이 있었는데 아까 전에 오갑순 선생님 거 틀었고 이제 마지막 한 곡인데요. 예. 김용우 선생님의 너영 나영이라는 곡입니다.
1: 제주 민요. 네, 너영 나영.
0: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된 게
1: 진도 그걸 가져왔어요. 저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독을 했다. 그래서 공력과 기교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기술이 판소리 하는 기교가 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생둥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판소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길이 상으로 한 10분 정도 되게

먼저 국악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행사는 6월 5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총 1,3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통연희 길놀이가 진행되는데요. 풍물과 탈춤, 고싸움놀이, 기점놀이, 줄타기 공연까지 다양한 전통연희가 도심 한복판을 가득 채우며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 5시엔 국립구나. 매년 6월 5일은 우리 전통음악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지정된 국악의 날인데요.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오는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과 국립국악원 그리고 지역 국악원과 여러 국악단체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국악주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국악주간은 전통예술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데요. 도심 속 축제부터 지역 공연까지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국악 프로그램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국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행사는 마련됩니다. 5일엔 대한민국 3대 아리랑 보존의 공연, 6일엔 명인 명창들의 깊이 있는 아리랑 무대, 그리고 7일엔 국악밴드 초동과 1호가 함께하는 현대적인 감각의 아리랑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국악의 날을 맞아 펼쳐지는 흥겨운 국악축제, 도심 속 나들이처럼 가볍게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국악주간 동안 국립국악원에서도 전통음악의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단이 함께 참여해 우리 전통예술과 중국 전통공연예술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질 예정인데요. 서로 다른 전통예술이 만나
0: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9시
1: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